5월 29일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소리새의 호숫가에서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금요일엔 한 주 동안의 고단함도 쌓이고 그동안 봐주고 참았던 일들도 한계치까지 도달할 때가 많은데요.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 그대로 주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은 개운하게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에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숙경님께서요. 항상 일하면서 러브레터 들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아름다운 가게에 봉사하러 가면서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뭔가 여유로우면서도 역시 현미님 목소리는 일터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듣기 좋네요. 다들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잘 보내보자고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아니 쉬시는데 그냥 쉬지 않고 봉사하러 가세요. 저 그 아름다운 가게에 왜 그 뭐 물품 기증하고 하잖아요. 저도 예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게인데 그렇군요. 숙경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봉사일 또 거기 가면 같이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만나겠네요. 뿌듯한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잘 보내보자고요. 2633님께서요. 오늘 출근길에 좀 일찍 서둘러

0: 사전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들 지역 일꾼 잘 뽑아 봅시다. 오, 아이고, 2633님. 이렇게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부지런합니다. 63 지방선거. 오늘 내일 사전 투표 날. 에, 저도 깜빡했네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잘 뽑았으면 합니다. 2633님, 부지런하신 2633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맞아서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 쫙 풀어드리고, 풀어드리려고 특별 선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좋아하는 뭘까요? 햄버거 세트입니다. 모두 50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또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 즐거운 이야기들, 아니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답답한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그냥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맛있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50분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 안 돼도 당첨되실 수 있어요.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5478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긴 포항 안동 국도 공사 현장이고 오, 저는 신호수로 오늘 근무하는 65세입니다. 지금 날씨를 보아하니 오후 되면 아주 덥고 힘든 시간이 될 듯합니다. 네, 그것도 도로 공사 현장. 얼마나 더워요. 아, 그것도 계속 그 신호수이시면 차량 오가는 거 계속 지켜보고 하셔야 되는데 아,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5478님 그래도 더위 피하시게 다 장착은 하고 나오신 거죠? 예. 좋아요. 기력 잃지 않게 햄버거 세트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최호성님께서는요. 화천에서 방문 간호사 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 화천.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들 방문하는 대신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해 쉬고 있어요. 아들은 사전투표 알바하러 나가고 저는 강아지와 산책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기분도 좋아지네요. 아, 아침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시는군요. 이 강아지와의 산책 참 좋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날씨 주위에 이렇게 시선 돌리면서 아유,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최호성님 좋아요.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180님께서는요. 부산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직원들과 함께

밝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주현미님의 라디오를 들으니 잠시나마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어려울 시기일수록 긍정적인 마음과 작은 행복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유, 지금 출근길이신가 봐요. 화장품 제조업이요. 아하, 그렇군요. 4180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다른 가족같이 그렇게 마음이 맞고 즐거우면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라디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터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네, 아유, 가서 또 여러분들 사연 만나고 좋은 노래 들을 수 있겠구나 막 설레거든요. 아, 4180님, 저랑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힘들어도 화이팅!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1099님, 이성의 나는 가야지 청해 주셨어요. 주치어 이 노래. 하, 네. 오병철님께서는 이미숙의 잊혀진 여인, 아, 좋아요.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선출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엿새 전 칠순 중반의 아내가 의자 위에 올라가 물건을 내리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 역시 큰 충격에 정신이 멍해졌고 아내는 일어나 보려 애를 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아파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좀만 참아. 119 금방 올 거야. 좀만 참아. 아파하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요. 재빨리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는데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 오른발 뒤꿈치 뼈 골절입니다. 이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골절 부위가 너무 심하게 부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일단 붓기가 빠진 다음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날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아내의 진짜 힘든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통제와 항생제 등 여러 약물을 계속 투여받는 동안 아내는 나흘째 심한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먹는 약도 삼키기만 하면 다시 토해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영양제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니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써 저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아내가 더 안쓰럽고 슬펐는데요. 아내는 벌써 엿새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내일은 제발 죽 한 숟갈이라도 편히 넘길 수 있기를, 속이 조금만이라도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수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지금처럼 기운조차 없는 상태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수술 후에는 또 얼마나 큰 통증이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저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 현관문을 엽니다. 아내 없는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불 꺼진 집 안에 텅 빈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하루 종일 애써 붙잡고 있던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아내의 신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늘 아무렇지 않게 보던 물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웃으며 보던 TV도 켜두기만 할 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에 빈 베개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뒤척이며 잠을 청해보지만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을 아내가 혹시 또 토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새벽에 혼자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꾸만 밀려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아내가 집 안을 오가며 들려주던 작은 이야기들, 함께 먹던 밥 한 끼,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새삼 가슴 깊이 사무칩니다. 지금 제 바람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내가 무사히 수술을 잘 받고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전처럼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는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오늘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김선출님이 신청하신 윤신의 인생이란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네. 4093님 사연 들으시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내분 빨리 쾌유하시길 빕니다. 우리 남편과 너무 비교되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유, 남편분은 어떠신데요, 4093님. 이그 1402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환자나 보호자분도 집안에서의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양가 어머님들이 모두 집에서 다치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저런. 그렇군요. 아하. 우리 지금 러브레터 가족들이요. 많이 문자를 주고 계신데 수술 잘 되시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김선출님 너무 걱정 마시고요. 수술 잘 끝나고 아내분이 댁에 돌아오셔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되실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김선출님에겐 아유,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5월에 블랙박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맞아서 5월에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분을 발표하는 시간. 네. 이번 달에도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5월 18일에 소개된 오은희님입니다. 늦둥이 낳자마자 남편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두 분이 서로를 더 위해주며 살아가는 이야기.

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급 블랙박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했어요. 축하드리고요. 고급 블랙박스 받으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어제 5월 28일에 소개된 최정호님입니다. 고3 때 농사일 땡땡이 치고 미팅 나갔다가 부모님께 공부하고 왔다고 거짓말한 게 들켜서 밤새도록 맞고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던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옛날 추억 떠올리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었어요. 오은희님, 최정호님, 5월에 블랙박스 당첨자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러브레터 선물방 게시판에 고급 블랙박스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세요. 아, 축하합니다. 두 분. 예. 5986님 신청곡 사연. 예, 주현미 씨,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저는 이동 목욕차 대상자 집에서 주현미 씨가 진행하는 러브레터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나도 좋은 곡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될까요? 조미미 바다가 육지라면 신청합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오라버니. 아, 이동 목욕차 이 운행하고 계시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햄버거 세트도 드리는 날이거든요. 햄버거 세트 드리고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해 뒀고요. 장영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어드릴게요. 진미령의 왕서방입니다.

0: 제약을 찾아 항의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말의 금요일이라 오후에는 더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돌발 상황이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한강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막히는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절근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 서운 분기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랑하기 때문에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은하의 바람에 구름 가득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허형만 시인의 이순의 어느 날 함께 만났는데요. 이순은 옛날 나이로 60세,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는 59세죠. 그래서 환갑을 앞둔 59세 생일이 이순인데요. 공자님이 60세에는 귀가 순해져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논어에서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는 나이가 이순이라고 적었는데요. 정말 어릴 땐 이순이 되면 세상 이치를 깨닫고 유유자적하며 지낼 것 같았지만 네. 허형만 시인의 말처럼요. 요즘엔 이순을 지나도 아직 여전히 세상 이치는 반에 반에 반도 모를 때가 많죠. 그만큼 우리가 어려진 건지 아니면 세상이 더 복잡해진 건지 아무튼 알 수가 없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477님께서요. 현미님, 10명이서 함께 모여 파크 골프 치러 담양으로 떠납니다. 10명이 항상 이렇게 원정 다니거든요. 마음도 맞고 다 같이 운동도 하고 그 지방 맛집 찾아서 음식도 먹고 너무 좋습니다. 다들 사전 투표하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곳은 어디예요? 담양 근처인가요? 아니면 좀 멀게 담양으로까지 가시는 건가요? 가는 길이 아 소풍 가는 길처럼 아주 신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도 하셨으니까 가서 열 분이서 이렇게 팀으로 무슨 대결도 하고 그러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담양 또 대나무 담양 맛집 아 잠깐만 네 담양 떡갈비인가요? 네 아무튼 맛집들도 많고 7477님 잘 다녀오세요. 저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정한수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지금 제주에서 배에다 차를 싣고 완도로 가는 남해 바다 한가운데서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 한가운데서도 러브레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와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슴이 탁 트입니다. 모든 러브레터 가족님들도 바다처럼 탁 트인 날들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야 와우!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 그 이런 그 지금 정한수님 계신 남해 바다 한가운데 그려집니다. 아 정말 탁 트인 풍경 바다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평선? 하늘? 이렇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수님, 어허,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완도, 완도도 좋죠. 하, 이렇게 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노래를 들어야죠. 백인자님께서 방주연의 사랑만은 돌려줘요 정해주셨고요. 오, 네, 흔히 듣지 않은 노래인데 방주연 씨의 노래 사랑만은 돌려줘요. 네, 준비했습니다. 남기훈님, 4495님께서는 윤수일의 터미널 좋죠 정해주셨고, 유재만님께서는 금잔디의 오라버니, 한혜진의 너는 내 남자는요, 문창배님, 0093님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들을 시간입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2121님 사연이에요. 어제 아들이 16주 동안 특전 부사관 훈련을 마치고 임관했습니다. 오, 성적이 우수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어찌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에 휴가 나왔는데 아들이 이러네요. 사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군대 밥이 더 맛있어요. 솔직히

아내 요리 실력이 썩 준수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우리 아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입니다. 우리 아들 이제 첫걸음 시작했으니까 군 생활 열심히 잘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아유, 얼마나 대견해요. 아이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드님 엄청 솔직하네요. 참, 엄마의 반찬, 엄마 밥.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안 통할까요? 아이들한테.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끔 집에 오면 뭐 이렇게 주문해서 네, 배달 음식을 먹더라고요. 아, 어쨌건 아유 아드님 휴가 잘 보내고 아 남은 군 생활 잘할 겁니다. 2121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3311님 현미 언니, 저는 자두밭에서 자두 적과 중이고요. 아, 서방은 환경미화원이라서 길거리 청소 중이지요. 이렇게 우리 부부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각자의 일을 하고 햄버거 데이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미 언니, 아이고 이뻐라. 아, 햄버거 데이트 해야죠. 이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자두밭에 나와서 일하고 3311님 또 서방님은 서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밖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고 오후에 만나서 두 분이서 햄버거 데이트 하세요. 햄버거 세트 두 개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자두적과 이제 자두 7월 그래, 자두철이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좀 요즘은 일러졌나요? 하, 자두도 엄청 맛있죠. 2034님은 신청곡 주셨어요. 해운대 수목원에 혼자 왔는데 장미가 절정이에요. 우리 부부 모두 애청자인데 남편은 임플란트 앞두고 심란해 하면서 집에서 듣고 있네요. 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신청합니다. 임플란트 하시는데 왜 심란해 하실까요? 물론 그 과정이 이게 네 뭐 뿌리 이렇게 다듬고 뭐 해놓고 다지고 하면 한동안 이게 이가 없으니까 보기엔 좀 그래도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나면 더 좋아요. 지금 집에서 러브레터 듣고 계실 남편분 심란해 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더 아주 튼튼하게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곡 들으시고 기분 푸세요. 그리고 2034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아, 9980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현미 언니, 대전 중리동에서 타일공으로 일하시는 시아버님 뒤에서 지금 보조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 일이 싫다고 다른 일 하고요. 저는 적성에 맞아서 와우 시아버님께 배우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타일 접착제가 마르길 기다리며 줄눈 작업이 남았네요. 그동안 틈을 타서 노래 신청해 보아요. 신청곡은 신유의 일소 일소 일로 일로입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하면서 막 열 개나 네.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기특할까요? 네, 시아버님이 보기에 정말 예쁜 며느리일 것 같아요. 며느리이면서 제자가 되는 거네요. 하, 전 참 너무너무 네 9980님 사랑스럽습니다. 아, 신청곡 들려드릴 거고요. 아,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히 또 두 개 드릴게요. 시아버님과 함께 드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실래나 아버님이라고 부르실래나 궁금해요. 네. 이렇게 사연이 담긴 신청곡 두 곡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돌 중에서 조약돌은 크기가 자잘하고 모양이 동글동글한 돌인데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돌이지만 조약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갈 때, 징검다리에서 물장난하는 소녀를 소녀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요. 그때 갑자기 소녀가 소년에게 바보라고 하면서 조약돌을 던지고 갈대밭 사이로 사라지죠. 이후 소녀는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소녀를 그리는 징표가 되었죠. 또 옛날에 방영했던 드라마 추노에서도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언니언니를 위해서 대길이는 불에 달궈진 따뜻한 조약돌을 건네고요. 언니언니는 그 조약돌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대길이의 다정한 마음을 떠올렸는데요. 이렇게 흔해 빠진 조약돌이지만 거기에 추억이 담기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요. 이런 조약돌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한 곡이 바로 1973년에 최희준 씨가 노래한 조약돌입니다. 흔히 조약돌이라고 하면 박상규 씨의 조약돌 노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박상규 씨가 발표한 조약돌은 1975년에 하중희 씨가 작사하고 이보균 씨가 작곡한 노래로, 비바람에 부딪히면서도 모나지 않고 둥글게 깎여가는 조약돌을 인생에 비유한 곡이고요. 그보다 2년 먼저 최희준 씨가 노래한 조약돌은 강정복 씨가 작사하고 정풍송 씨가 작곡한 노래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떠가는 수평선 넘어 그 옛날 사랑을 맹세했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최희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가 멋진 노래 조약돌,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2336님께서요. 손자가 100일입니다. 경비 업무 하다 보니 가보지는 못하지만 축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그래도 100일이니까 이 모여서 축하하나 봐요. 이구. 2336님, 저도 축하 많이 드립니다. 100일. 아이고, 그래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4934님께서는요. 경기도 화성 전곡항에 있는 세계로 수산에서 수산물 납품하는데요. 전곡항. 예예. 더운 날씨에도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셨어요. 세계로 수산. 어유, 좋은데요. 이 그 이름이 상호가. 화이팅입니다. 4934님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5월 29일 금요일 오늘 준비한 노래 마지막 노래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이고요. 오늘 특별 선물인 햄버거 세트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알차게 마무리 짓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즐거운 토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서수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수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차가 잇따라서 취소되고 있으니까요.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울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강원권이고요. 금대 2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조금 전인데요. 부산 방향 오산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버스 관련한 사고인데요. 버스 전용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남사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돌발 구간 많은데요.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 방화해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는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0: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6307님이 주셨습니다. 제 관절이 얼른 퇴근하라고 요청 중이에요. 다리 뻗고 눕고 싶은데 라디오쇼 들으며 참아볼게요. 사실 우리 마음은요 늘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죠. 그렇지만 수시는 뼈마디, 두통, 소화불량, 거북목, 치주염, 온몸이 퇴근을 종용하는데 어쩝니까? 집에 가야죠. 죄송합니다. 집에 가더라도 일단 마무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노래 중에서 탑3에 낍니다. 레슬라핌 제이홉의 노래입니다.

0: 정종호님이 주셨습니다. 쥐파기 집에 가야 할 듯 하네요. 쥐파기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또 김세인님 보내주셨고, 아직 목이 안 좋으시네요. 예. 님 대학생들하고 함께 오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 소리 지르다가. 앞방송들 다 녹방이었는데 아픈데도 금요일 생방하시는 쥐팍 존경합니다. 아, 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아, 대학 행사 때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이 모니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막 소리 질러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젯밤 9시에 그 스포츠 뉴스에서 라디오쇼 월드컵 뉴스 함께 나오더라고요. 라고.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용진님, 김지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신미재님, 김세희님도, 정정호님도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검색앤차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에 미친 아이 전민기 씨가 아, 배불러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족여행 갔어요. 예, 아, 진짜 좀 배 아프더라고요. 그죠? 예, 이태리로 가족여행 가? 아, 근데 다행인 거는 폭염이래요. 폭염. 예, 아, 잘 됐네. 예. 예, 그럴 줄 알았어. 자, 오늘은요, 아무튼 뭐 재밌게 놀다 오길 바라고, 오늘은 저 슬기 씨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가족이죠. 우리 박슬기 씨와. 아, 슬기 씨가 이제 차트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건데, 어떤 또 핫 이슈를 갖고 나왔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검색인 차트, 슬기 슬기 박슬기 씨 모시겠습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중국 고대 사상가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자, 이 코너에서 배우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자, 삼복더위에 이탈리아에 간 전민기 씨를 대신해서 진기명기, 신기반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원래 우리 저 슬기 씨는 이제 월 초에 보잖아요.
1: 그쵸. 예. 이렇게 또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해석이 돼요.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문자로 슬기 씨의 지칠 줄 모르는 텐션을 닮고 싶은 1인입니다. 양우석 씨 너무 감사해요.
0: 죄송한데 제가 DJ거든요.
1: 아, 그쵸. 예.
0: 너무 좀 앞서가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예, 예. 환영을 해주시니까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0: 예, 예. 아, 예. 자네 너무
1: 괜찮죠.
0: 얼굴 보니까 물광이 막 광이 막 확 어떻게.
1: 맞아요.
0: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1: 에, 광도광인데 예. 어제 눈썹 문신을 했어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예, 예. 아니, 이목구비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얼굴이 광이 나네. 광이 피부가 좋아요.
1: 아, 피부. 예. 아, 제가 기미 죽은 게 좀 아는데 네. 피부 결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예. 예, 감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0: 얘기하면 다 받아먹는구나. 아니 뭐 별 말씀을 이렇게 안 하고.
1: 아이고. 아니에요가 없어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예, 아무도 예. 항상 활기찬 아, 슬기 씨와 함께하는 저는 기쁩니다요.
1: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요.
0: 오늘 저 녹화가 있는데도
1: 예.
0: 또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함께해 준 슬기 씨에게 항상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한번 또 본격적으로
1: 네.
0: 빅보드 차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박명수 씨가 참 좋아하는 제 장기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이선희 씨 노래 원키로 그냥 생으로 부르는
0: 그거
1: 거.
0: 내가 맨날 시키잖아요.
1: 예, 무반주로.
0: 예, 예.
1: 밤밤밤밤밤밤밤 헤이 헤이 밤밤밤
0: 슬기야, 슬기야.
1: 예, 예.
0: 슬기야. 다 받아먹으면 어떡하니?
1: 아니, 이거 대본에 있는 거야. 받아먹는 거야.
0: 제가 딱 두 명한테 그런 거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 슬기 씨한테 이선희 예. 누나 노래하고.
1: 그쵸, 그쵸.
0: 이수지한테 싸이 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만 좀 시켜, 그만 좀.
1: 아, 레퍼토리가 딱 있네요.
0: 빠빠빠빠 하면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1: 아, 어쨌든.
0: 네.
1: 이 팔도보창대회 대상 출신인 저를 위해서.
0: 예.
1: 라디오쇼 제작진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이 따라하는 모창 인기 가수 베스트 5.
0: 제가.
1: 네.
0: 제가 원래 저 MBC 개그맨 공채 출신이긴 한데.
1: 그죠.
0: 그 전에 저 SBS에서 그. 아, 모창 가수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1: 너무 유명했죠.
0: 이순철로.
1: 그쵸, 그쵸. 아, 아, 잘합니다.
0: 연예인 되려고 참 별짓을 다 하고 다녔네.
1: 아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박명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요.
0: 예.
1: 그때 이제 박명수 씨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0: 뭐요?
1: 대한민국에서 이승철 모창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0: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1: 그죠.
0: 그때 당시에 그 승철 형 노래 안녕이라 말하지 마.
1: 어.
0: 제가 거짓말을 한 2,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집에 연습을.
1: 진짜 나도 박정현 언니 노래 그렇게 아, 불렀지.
0: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했지.
1: 우리는 그렇게
0: 예,
1: 가야 돼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약간 목 상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살짝 어떻게 좀 한 소절.
0: 아, 안 될 것 같아. 목이.
1: 아, 그쵸.
0: 나는 정말 그대 사랑해요. 아, 목이 안 좋아서.
1: 아, 그래도 살아있는데요?
0: 아, 그럼요.
1: 오,
0: 예, 예,
1: 역시.
0: 예.
1: 자, 근데 이승철 씨가 박명수 씨의 모창 점수를.
0: 네.
1: 70점이다.
0: 예.
1: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아유, 고맙죠.
1: 어, 70점도 예, 예, 예. 후한 점수인가요?
0: 아유, 고맙죠. 예. 승철이 형 두 키 낮추면 저예요. 예. 반키 내리면 저예요.
1: 그죠, 그죠.
0: 예, 진짜. 그건 이제 자신할 수 있어요.
1: 아, 맞아요.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0: 예, 예, 예.
1: 여러분들도 차트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에서 모창하면 빠질 수 없는 인기 가수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재밌다. 이거 재밌다.
1: 예, 솔깃하죠.
0: 예.
1: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이고요.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는 무료. 소개된 분들께 치약 칫솔 미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위 없이 만나보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이건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1: 그죠. 네. 자, 첫 번째는요. 꼭 편지 할게요. 내일도 만나지 마. 박정현입니다.
0: 오, 잘한다 진짜.
1: 네. 아, 예. 아직 조금 괜찮죠?
0: 비브라토가 약간 무너진다.
1: 예, 그죠.
0: 비브라토가 좀 무너져.

0: 이게 이제 저도 마흔 하나라.
1: 한번 해봐요. 네. 뒤에만. 만.
0: 또 만나지만.
1: 인적이야. 만. 만.

0: 안
1: 역시
0: 합니다.
1: 원칙과 소식.
0: 원칙과 소식 무조건입니다.
1: 사실 예. 박정현 씨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죠. 네, 모창 능력자들 사이에서 그렇지, 그렇지. 원조 가수를 찾아내는 예능 맞아, 맞아. 히든싱어 시즌 1 첫회 원조 가수가 무려 박정현 씨였는데 여기에 모창 능력자로 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0: 그랬구나.
1: 우리 정현 언니 가는 데는 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박정현 씨는 특유의 발음과 손동작 때문에 따라하기가 쉬워서 모창 진입 장벽이 좀 낮기로 유명했습니다.

0: 하면서 손을 떨면서 예. 공기 반 소리 반이 왔다 갔다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어야 돼요.
1: 승기야 급해? 뭐 급해?
0: 예, 좀 쫓겨요.
1: 생방송은 그 안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편하게.
0: 대본 양이 많더라고요. 예, 예, 다 예, 하려고 예. 이거 다 하려고.
1: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예.
0: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1: 잘한다 근데.
0: 그대 그대도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0: 오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1: 어, 지금,
0: 하면서
1: 어, 지금 근데 그 생 마이크만 줬거든요.
0: 그죠.
1: 근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0: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예, 이거 예, 지금 예. 반주도 없이 그냥 가는
1: 예,
0: 겁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0: 그쵸,
1: 편하게.
0: 여유 가질까요? 예.
1: Take it easy, take it easy. 예. 예.
0: 자 솔비, 장도연, 마마무, 솔라 씨도 박정현 씨 모창 능력자로 이름을 떨쳤어요.
1: 예.
0: 그래도 박정현을 모창하는 박슬기를 모창하는 박정현 이게 또 화제였거든요. 네. 이게 있을 정도로 제 지분이 굉장하다라는 점.
1: 예예. 예,
0: 예, 요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뭐 참고로 예, 뭐 다른 예. 이승철 모창은 저 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0: 어 그래요?
1: 거의, 예, 독점입니다.
0: 오 그렇구나.
1: 하는 적 한 거 봤어요. 그냥 승철 형 노래를 불렀지. 아 하기야 저도 비슷하진 않지만
0: 아유
1: 느낌이 있잖아.
0: 있어요. 예, 예. 예.
1: 저는 독점이에요.
0: 오.
1: 예, 저는 독과점이에요.
0: 아 저는 독점이 네. 아니라 좀 더 분발을
1: 그죠?
0: 하겠습니다.
1: 여기 다 있지만 예. 이승철 형 노래를 모창하는 친구가 없어요.
0: 맞아요. 예. 오, 좀 생각이 불현듯 안 나네요.
1: 예, 예, 예, 예. 예. 자, 승철 형 내 거예요. 네네.
0: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제발 단 한 번이라도
1: 제발 나 한 번이라도 느끼가 아니라 녹일 수만 있다면 녹기
0: 너를 볼 수만 있다면
1: 예, 예, 예.
0: 너를 볼 수만 있다면 지드래곤입니다. 라디오쇼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코너 단골손님이죠. 연대 GD, 직장인 GD, 세종대왕 GD, 야구 응원가 부르는 GD, 지하철 안내 멘트하는 GD 등등 온갖 GD가 다 등장했는데요.
1: 좀 준비된 거 없나? 그냥 읽는 거 말고 준비된 거 없고?
0: 지금
1: 준비를 안 했구나.
0: 그죠, 준비를 지금 급하게 한번. 예. 자 해당 영상에 지드래곤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시기도 했죠. 예, 지드씨가. 예, 예. 근데 지드래곤 모창이 은근 이게 쉽지가 않아. 특유의 그 스왁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나름 후한 평가를 받은 지드래곤 모창 능력자를 좀 뽑아본다면 빅뱅의 대성 씨와 개그맨 최지용 씨. 아 최지용 씨 난리 났었죠. 대성 씨는 주로 지디 놀릴 때 따라하는 것 같고요. 최지용 씨는 본인 너튜브에서 지드래곤 아니죠 찌드래곤으로 활약을 하면서 모창 능력을
1: 재밌다.
0: 인정받아서
1: 찌드래곤 재밌다. 찌드래곤.
0: 맞아요. 복면가왕까지 예, 진출을 했어요. 지드래곤님을 워낙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박명수 씨의 또 GD 사랑 만만치 않잖아요.
1: 그렇죠. 저도 예. 저는 GD 그 친구를 이렇게 뭐 유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음악성을 되게 높여서 너무 좋아요. 너무
0: 정말
1: 좋아요.
0: 대한민국에 이 GD라는 뮤지션이 있다라는 게 예, 얼마나 예. 예, 큰 행복인지
1: 그래서
0: 몰라요.
1: 제가 저 DJ 셋 안 해도
0: 예.
1: GD 노래가 한 세 곡 정도는 항상 세네 곡 가지고 다녀요.
0: 오!
1: 예.
0: 또 홈, 좋아하는 마음으로.
1: 얼마 전에 그 경희대에서 홈 스위트 틀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아우, 다들
1: 삐딱하게도 들고. 예.
0: 삐딱하게 뭐 예, 예. 반응 끝나죠. 지드래곤 씨가 이제 라디오 쇼에 이제 나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
1: 예, 네. 뭐 극구 부탁하면 한 번은 나와줄 텐데.
0: 그렇죠.
1: 그냥 기회가 되면 나오면 좋죠. 아, 부담을 주고 싶진 않고.
0: 그날이 언제가 됐든 저도 예, 꼭 함께하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아니요, 함께 못할 거예요. 막아요.
0: 아, 올게요.
1: 좋아요.
0: 아, 저 밖에라도 있을게요.
1: 알겠어요.
0: 예, 예, 예.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자 바로 정인 씨입니다. 목소리가 지문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인 씨는요.
1: 사람 냄새가 나.
0: 소리가 너무 좋아.
1: 자 저기.
0: 발라드, 재즈, R&B, 펑크, 힙합 정말 모든 장르를 소화해내는 가요계 보컬 치트키로 통하죠. 유병재, 강균성, 소유, 나비, 배우 김유정 씨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인 씨 모창을 했지만 짧게 따라하는 건 좀 쉬워도 길어지는 순간 금방 들통이 나.

0: 맞아,
1: 네.
0: 맞아, 맞아.
1: 이번 주에 방영된 히든싱어 시즌 8 정인 편에서 원조 가수 정인 씨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모창 능력자를 꺾고 최종 우승을 했는데요. 남편 조정치 씨는 모든 라운드에서 정인 씨를 맞췄다고 합니다. 아유, 못 맞춰도 또 이상할 뻔했어요.
0: 예, 예, 예.
1: 이게 찐 사랑인데 조정치 씨가 정인 모창 비법을 전수해 줬는데요. 정인 모창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라. 입천장 끝에서 소리내기, 첫 음절 살짝 먹기, 약간 조롱하듯 부르기. 이렇게 또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네요.
0: 부터 그때 따라하기도 뭐 참 애매모하네요.
1: 아, 이거 또 하는 것도 어려워.
0: 조롱하기는 건 어떻게 따라합니까? 예.
1: 예. 자,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0: 네, 네.
1: 나비야.
0: 나비야.
1: 나비야.
0: 나비야.
1: 어, 나온다.
0: 나비야. 나를 부르던 그 밤.
1: 정답 이승철.
0: 아니에요.
1: 하동균입니다. 예, 하동균인데.
0: 좋아, 좋아.
1: 야, 박명수 씨, 작년에 서울가요제에서 하동균 씨, 우주 씨랑 셋이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거 열창하셨잖아요.
0: 예, 예, 예. 예, 예.
1: 함께 무대 서보니까 어떠셨나요?
0: 뭐, 알만했어요.
1: 어, 그래요?
0: 예.
1: 어, 확실히.
0: 뒤지지 않았어요. 예, 예. 저도 잘했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1: 아, 그럼요.
0: 음악엔, 예. 음악엔 저도 진심이기 때문에. 예, 예.
1: 아니, 근데 우리 박명수 씨가 하동규 씨 막 멘트 챙겨주려고 했으니까.
0: 네.
1: 하동규 씨가 안 챙겨주셔도 돼요. 벽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0: 그게 이제 뭐 예능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1: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덕분에 너무 재밌었는데.
0: 저도 솔직히 누구 챙길 입장이 아니었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1: 아니, 박명수 씨가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하동균 노래 자주 부른다라고 팬심을 또 고백하셨었잖아요.
0: 실제로 많이 불러요. 예.
1: 오, 아, 주로 이 나비야.
0: 아니 한참 기다려줄래.
1: 오!
0: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1: 오, 그
0: 가자
1: 노래...
0: 가자.
1: 오, 예. 맞아요.
0: 너를 부르던 그 사람이.
1: 오, 맞아요.
0: 이 노래 부르면 힐링이 돼요. 예. 진짜. 예.
1: 아니 그 그러니까 부르면서도 뭔가, 예, 예. 자기 만족이 되겠는데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걸 부르면 힐링이 돼요.
1: 우와.
0: 그거 부르고 또 그 김범수
1: 보고 싶다?
0: 예, 보고 싶다. 그것도 아~ 피아노 치면서 부르면 되게 재밌어요.
1: 피아노를 치면서 그 노래가 돼요?
0: 그럼요.
1: 우와!
0: 다 이렇게 좀 코드를 나눠서 이제 7235라고 해가지고,
1: 예.
0: 2357 해가지고 이제 손으로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하면.
1: 2357이요?
0: 예, 예.
1: 아, 예.
0: 코드가 2357이 좀 고급스러워요.
1: 어, 예. 예.
0: 피아노,
1: 예.
0: 치는 분들 아실 거예요.
1: 그죠, 그죠.
0: 끝!
1: 진짜 이 박명수 씨처럼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다 싶은 남성분이면 꼭 한번 따라해봤을 하동규 씨 목소리.
0: 하동규 노래 좋아.
1: 예. 아, 예. 이 낮 굵은 쇳소리와 바이브레이션이 특징인데 연예계에서는 우리 강균성, 아유. 유병재, 태희, 정용화 등이 모창 실력을 뽐냈었죠.
0: 강균성은 1등이야, 1등.
1: 맞아요.
0: 강균성은 1등이야.
1: 근데 또 높은 음도 잘해, 우리 강균성이 오빠는.
0: 아, 강균성은
1: 아~
0: 이 모창 쪽은 그냥 강규성이 1등이야, 1등.
1: 맞아요.
0: 끝.
1: 안면모사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0: 너무 잘해요.
1: 네, 나비야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해줘요도 모창 단골 선곡이죠.
0: 네.
1: 하동균 씨는 팬들마저 노래를 잘 부르기로 유명한데요. 콘서트 가면 팬들이 떼창이 그렇게 고퀄이래요.
0: 네.
1: 하동균 찐팬 박명수 씨도 꼭 한번 이, 예, 콘서트 가서.
0: 저는 가서 제가 노래 부르고 싶어요.
1: 어?
0: 예, 하동균의 노래를.
1: 약간 그럼 게스트로.
0: 예, 예.
1: 오,
0: 예.
1: 게스트로 한번 하동균 씨가 좀, 예, 약간, 예, 불러주시게요.
0: 생각이 없대요. 챙겨주지 마시라고 그러고 생각도 제 콘서트 때 부를 생각이 없대요.
1: 모르는 일이에요.
0: 예.
1: 예, 이거 들어보시면은 또 생각이 바뀌실 수 있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아,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먹거니. 장범준입니다. 예, 장범준.
0: 편하게 하세요.
1: 네네.
0: 장범준이 아니고요. 장범준.
1: 굉장히 많네요.
0: 양이 많네.
1: 예, 우리 민기 씨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예.
0: 노래 좀 깔지 안 깐 이렇게 좀 깔면서 해야 좀 재밌는데. 예.
1: 아, 모창이니까 최대한 흉내를 내보면서.
0: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범준 씨하고 통화한지도 한 1년이 넘네.
1: 어, 그래요?
0: 예, 예.
1: 아니 히든싱은 장범준 편 패널로 우리 박명수 씨가 출연을 또 했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1: 친분이 좀 있으신 거죠?
0: 그쵸,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전화해서 내 노래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1: 아, 그 뒤로 연락이 없구나.
0: 그 뒤로 연락이 진짜 없네요. 진짜 없어, 진짜. 나는 뭐 범준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1: 예.
0: 범준아, 네 노래만 만들면 내 노래 하나 주면 안 되겠니?
1: 그럴 수 있죠.
0: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지금 1년 6개월째 두문불치래요.
1: 범준아라고, 예. 부르면서 영상 편지.
0: 범준아, 아니, 부담, 예. 갖지 말고,
1: 예.
0: 그냥 뭐 부담 갖지 마라. 그냥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어서 그냥 실패할게.
1: 아, 능력자의 여유.
0: 네가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서 실패하는 게 더 낫다. 네.
1: 아유, 성공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집에도 놀러 왔었다면서요.
0: 예, 예. 한 번가 그때 이제 남창희하고 같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1: 오, 그쵸. 아유, 뭐 똑같나요? 예.
0: 좀 느낌이 비슷해요.
1: 어, 그쵸. 야, 그림체가

0: 비슷하네요.
1: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네. 네, 참 착하고. 예.
0: 당시 장범준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제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 노래에는 박자에 맞춰서 떨어야 되는데 모창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더라 라며 원조 가수의 위엄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반전으로 모창 능력자한테 우승을 뺏겼어요. 아, 네, 기억하시죠?
1: 그거는 범준 씨가 잘못 생각한 게 저희 레디쇼에도 네. 장범준 흉내내는 분 많이 나오시거든요.
0: 그쵸?
1: 똑같아.
0: 야, 맞아.
1: 똑같아요. 예, 예.
0: 잘해요, 요즘에. 예, 예. 그도 그럴 게 레디오쇼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코너에서 장범준 성대모사 편을 따로 진행했을 정도로
1: 맞아요.
0: 역시 말씀 주셨지만 장범준 씨 따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벚꽃 엔딩, 꽃송이가 여수 밤바다, 노래방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등등 히트곡도 정말 많고요. 보컬 캐릭터도 확실해서 모창하기 정말 좋죠. 월드스타 BTS 우리 정국 씨가 또 장범준 씨 모창을 했을 정도니까 이거 뭐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장범준 씨와 정국 씨의 콜라보 무대도 아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콜라보가 아니고요.
0: 콜라보.
1: 콜라보레이션.
0: 예, 콜라보레이션.
1: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하시기 바라고요.
0: 그렇죠.
1: 힘들면 제가 멘트를 좀 나눠주세요. 예, 예. 쪼개주세요.
0: 아니, 전혀 힘들지 않아요.
1: 사랑해 줘요. 자,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1부 마감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0: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획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승기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 네네.
1: 꿈을 향해 님이 음악 앨범 DJ 그 저 추하디 님의 헤어진 다음 날 모창 많이 하잖아요.
3: 아, 맞아 맞아.
1: 그대 오늘 하루는 웃댔나요? 웃댔나요? 네. 어땠나요? 웃댔나요?
3: 맞아요.
1: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예 예. 아, 옆 동네에서 라디오 하시는 이문세 님 모창. 남들도 모르게 소송이다 울었지 왜 이렇게
3: 해도 많이 비슷했어요.
1: 아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요. 예예.
3: 5160님 예. 이소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1: 예.
3: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1: 아, 왜래요? 예 알겠습니다.
3: 그리고 아 맞아 이동철님께서 자두님 모창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잘 말아줘 잘 눌러줘.
1: 오, 잘한다.
3: 느낌 있죠.
1: 오, 잘하는데
3: 흉내를 많이 냈어요.
1: 아 잘하는데 네. 조금 편하게. 김경호 모창은 뭐 우리 권혁수가 짱이죠. 예.
3: 아 그렇죠.
1: 사랑했지 마이야 이걸로.
3: 아 오랜만에 예. 또 보고 싶네요.
1: 권혁수 씨도 진짜 잘해요.
3: 권혁수 씨는 근데 모창뿐만 아니라
1: 연기 너무 잘하고
3: 남훈이 선생님도 아 너무 잘하잖아요.
1: 권혁수는 진짜 잘해요. 잘하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3: 정말. 아유 또 보고 싶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3: 예예예. 예, 예.
1: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3: 네네.
1: 자 검색엔 차트 박슬기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라요.
3: 자, 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네네.
3: 아침 일찍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출근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칭찬의 박수! 유후! 보내드리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잠시 자리를 비운 빅데이터 유저 우리 전민기 씨한테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난 1년간 지방선거 키워드 언급량은 32만 2,431건이었다고 합니다.
1: 예, 뭐 이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3: 예, 예. 예. 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4년간 우리 지역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1: 그렇죠.
3: 아주 중요한 선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 투표 진짜 중요하고요.
3: 그죠.
1: 국민으로서 꼭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교육감,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자치구 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3: 오는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앞서 당일 근무, 출장, 여행, 집안 행사 등으로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거일 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실시됐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늘부터 5월 30일 토요일인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관부의 선거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요. 지도 앱에서 검색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사전투표가 좀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네, 네. 네.
3: 그래서 뭐 촬영을 조금 멀리 가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
1: 맞아요.
3: 그 근처에서 투표를 또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하면 되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 문제예요, 마음.
3: 네.
1: 하겠다 싶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3: 맞아 맞아.
1: 예 예. 아유 그걸 뭐하러 귀찮게 그게 아니라
3: 그럼.
1: 국민으로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예 투표.
3: 네.
1: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3: 아유 그럼요.
1: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 얼마나 소중한 예. 권리입니까?
1: 그렇습니다.
3: 본 투표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꼴 났는지 아시잖아요. 예,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3: 예.
1: 예, 우리나라가 더 지금 저 잘 살 수 있도록
3: 네.
1: 정말 턱 부러진 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3: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1: 네.
3: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표를 하게 그럼요. 되더라고요.
1: 예, 예. 진짜 잘 뽑아야 돼요.
3: 맞습니다.
1: 정말.
3: 자,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분

0: 선거권을 갖게 되죠. 이번에는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투표할 땐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앱 실행 화면만 인정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투표 시 주의할 점 또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두 명 이상한테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되고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역시 무효 처리 당연하죠. 그러니까
1: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중간에 대찍냐고요. 아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가서 왜 거기다 중간에 대찍냐고요.
0: 저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나 봐요.
1: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거기다 또 이렇게 막 그 거기 이제 찍는 도장 있잖아요.
0: 누가 봐도 찍으라고 빈칸이 있어요.
1: 거기 또 인감을 찍는 분도 계시고. 예. 자기 이거 저 자기 손을 찍는 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0: 그렇죠. 거기 예. 투표할 수 있는 도장이 있어요.
1: 아깝잖아. 무효표 아깝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저 지역을 위해서 일할 분을 제대로 한번 예. 좀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말씀드렸지만 기표란에 정확히 찍어야 인정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둘째, 기표 용구로만 찍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손도장, 개인도장, 지문,
1: 사인 안 돼요.
0: 절대 안 되고 무효 처리입니다.
1: 미국 예, 아니에요. 예. 사인 안 됩니다. 이게
0: 다 무효 처리되니까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1: 그 무효가 얼마나 아깝냐고.
0: 아까워.
1: 나는.
0: 거기까지 갔는데 진짜.
1: 그러니까.
0: 예. 지금 이문자 씨께서 예.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1: 이제는 이제 우리 저 국민들께서 네. 아시는 거예요.
0: 그럼요. 권리 이제 의무입니다. 신성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1: 당연하죠.
0: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기존 투표, 개표 참관이 제도 물론이고요. 정당, 시민단체, 학계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또 운영된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투표하셔도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이렇게 CCTV로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0: 아유, 그럼요.
1: 뭐 전혀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0: 네.
1: 아무튼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0: 그리고 또 우리 KBS가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잡고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국중박은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명소입니다.
1: 손을 진짜 잡고 있나요?
0: 네?
1: 손을 진짜 KBS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손을 잡고
0: 잡았어. 잡았어요. 예,
1: 누가 잡았어? 손. 박 사장님이나 잡은 거야?
0: 각자 잡았대요. 예, 잘 된 거지.
1: 잡는 걸 봐야 되는데.
0: 자, KBS는요. 이번 개표 방송을 통해 지방선거 참여가 나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도 KBS와 함께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1: 자, 개표방송도 저희 KBS 아하.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월드컵 중계방송도 KBS 이영표와
0: 아오.
1: 그리고 전현무와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기대됩니다. 예. 예.
1: 잘했어. 아 근데 저기 우리 슬기 오늘 고생 많네. 이거 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0: 아우.
1: 슬기 저기 치킨 상품권 하나 주자.
0: 어머.
1: 내 권한으로 할게.
0: 정말요?
1: 예. 오. 치킨 상품권 하나.
0: 저희 신랑이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1: 아니, 이거 저 여기 출연료 이거 뭐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0: 아니에요.
1: 휘발유 차 타고 오면 그 적자예요.
0: 귀한 자리입니다. 경차라 괜찮아요.
1: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0: 괜찮습니다.
1: 저기 괜찮습니다. 뭐야 치킨 상품권 하나 줄 테니까 애들이랑 뜯어라 가서.
0: 예.
1: 뭐, 투표하고 나서 뜯어.
0: 잘 먹겠습니다.
1: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카라의 노래인가요?
0: 네, 맘마 맞습니다.
1: 맘마미아.

0: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볼게요. 네. 예, 예. 오늘 너무 좀 열심히 해주고 잘해줘서 고마워요.
1: 아유, 아닙니다. 네.
0: 치킨이면 됐죠?
1: 아우, 충분해요.
0: 용돈 좀 드려요?
1: 예.
0: 알았어요. 지갑을,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요.
1: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지갑을 놓고 용돈 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물어보신. 아니,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0: 아니, 지갑을 예. 놓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예, 예. 마음이 감사한
0: 그러면은
1: 거죠.
0: 그러면은 예. 저희 녹음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지갑을 놓고 왔으니까 녹음 끝나고 지하 4층이거든요. 네. 걸어서 내려오시면 더울 텐데 아, 괜찮겠어요? 그래.
1: 아, 제가 다음 예.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아, 아쉽네. 예, 아쉽네.
0: 다음에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1: 마지막 키워드 갈까봐요?
0: 두둑이 주려고 했는데.
1: 아이고,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자, 최근 우리 아일릿의 원희 양이 예. 본인을 이것이라고 소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1020 세대 사이에선 엄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신조어가 유행이에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의 미친 베이비라는 뜻의 엄미새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0: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 네. 자, 엄마의 미친 베이비예요.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0: 오.
1: 옛날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각별하면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뭐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리곤 했는데요. 이젠 오히려 엄마와 가장 친한 사람이랑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엄미새에 이어 가족관계를 일컫는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 언니의 미친 베이비 언미새,
0: 오.
1: 동생의 미친 베이비 동미새 예. 이렇게 또 나왔어요.
0: 명수의 미친 명미새, 명수새, 명수새,
1: 명미새,
0: 명미새,
1: 어, 명수의 아. 미친 베이비, 명미새, 예, 예. 그렇죠. 한 소셜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예, 좀 맞네요.
0: 보고 읽기 힘들지.
1: 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0: 알았어요.
1: 예, 좀 지켜봐 주세요.
0: 아, 지켜보고 있어요
1: 네.
0: 지금. 예.
1: 지난 6개월 동안 언미새 키워드 언급량이 약 19,000건.
0: 네.
1: 언미새 키워드 언급량 약 34,4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엄마, 언니, 동생을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취향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반려인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G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가치관의 변화부터 사회 경제적 배경, SNS 이용 양상까지 다양한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연인 대신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올 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0: 24세 청년의 78.9%, 25세에서 29세 청년의 58.3%가 연애를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됐대요. 이제 연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됐다고 하는데요. 연애에 쏟던 시간과 애정이 가족에게로 향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일상이 상대적으로 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거죠. 오, 좋은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예,
1: 그럼요, 그럼요.
0: 난 너무 좋다.
1: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저는 또 딸 키우는 입장에서 왜 딸들이 조금 자라면 친구들하고만 논다고 하잖아요.
1: 아들들이 그러지, 아들들.
0: 아니, 딸도 그렇대요.
1: 딸도 그런가?
0: 예, 아들, 딸 뭐 다 이제 조금 뭐 11살, 12살 되면 친구들이랑 그치, 같이 그치. 어울려 놀고 이러는데
1: 20살 되면 더하지.
0: 그러니까요.
1: 그렇지.
0: 근데 이렇게 가족 생각을 한다니
1: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0: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1: 좋아요.
0: 자, 둘째로는요. 취업난과 결혼 연령 변화 등으로 독립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 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54.4%로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독립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1: 네, 이해가 됩니다.
0: 그렇죠. 예. 저도 막내 동생 있지만 막내 동생이 지금 95년생이거든요.
1: 예. 진짜 어리다.
0: 나이 터울이 좀 많이 나요. 9살 차이 나는데 엄마랑 지금 같이 살아요.
1: 그래요.
0: 지금 뭐 내년에 결혼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또 식장 가봐야 아는 거니까.
1: 그래요. 결혼은 쉽게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0: 우리 박명수 씨를 너무 사랑해요. 제
1: 진짜?
0: 남동생이.
1: 아유, 잘 되겠네요.
0: 매주 가, 그쵸?
1: 예.
0: 갈 때마다 우리 명수 형 잘 계시지 하면서.
1: 진짜.
0: 늘 안부를 저보다 더 물어요.
1: 그래요. 근데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고통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0: 그쵸. 셋째. 네. 트렌드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부모 세대의 등장으로 세대 간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친구 같은 부모님과 인별그램 DM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쇼폼을 공유한다는 G세대가 많습니다.
1: 네.
0: 아예 가족 단체 깨톡방처럼 가족 단체 DM방을 만들 정도라고 하죠. 오! 와, 저희도 깨톡방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매번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쇼폼이. 그럼 저희 엄마도 5, 7년 닭띠신데 엄청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1: 그러세요.
0: 그렇게 진짜 세대를 좁히는 것 같아요. 차이를.
1: 야, 엄마가 5, 7년이면 정말 젊다.
0: 그래요?
1: 예.
0: 저희 엄마 5, 7 닭띠세요. 올해 7순.
1: 7순이세요?
0: 네, 올해 7순이에요.
1: 5, 7년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착각을 했네요. 야, 7순이면 이제
0: 한창이죠. 뭐.
1: 60에서 80까지는 중년이에요.
0: 맞아. 요즘은 그렇죠.
1: 음주 가면 좋아하세요?
0: 저희 엄마가 가문은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안 하시는데 리빙 댄스 배우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사시려고 리빙 댄스 배우시는군요.
0: 그렇죠.
1: 예.
0: 어쨌든 우리 박명수 씨야말로 사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 중에 스타, 거성 중에 거성 아니겠어요?
1: 제가 무슨 스타입니까?
0: 남녀노소 세대 부문 우승으로 그럼. 하나 되는 우리 라디오 쇼 가족끼리 듣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추드립니다.
1: 잘하네.
0: 네.
1: 슬기 오늘 너무 고마워 슬기야.
0: 예.
1: 경비도 안 나올 텐데 와가지고.
0: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1: 치킨 상품권 줄 테니까 가져가서 맛있게 뜯어.
0: 우리 명수 오빠랑 이렇게 또 토크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1: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 국민 여러분께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시라고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0: 투표 독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일꾼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의 한 손 한 손에 달려 있으니까 꼭 투표 행사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 봐요.
1: 퀴즈요?
0: 예. 퀴즈 하나 드릴까요?
1: 그래요.
0: 좋습니다. 자, 진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박슬기가 내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렸죠.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직결된 아주 중요한 투표인 만큼 애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 소중한 한 표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 오늘부터 5월 30일 토요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본 투표는 언제일까요? 자, 본 투표.
1: 네.
0: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1: 네.
0: 1번 6월 3일, 2번 6월 4일, 3번 6월 5일. 자,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제가 받았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고생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0: 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죠. 6월 10일 개봉하는 SF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 예매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 또 협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쥐팍을 사랑하는 쥐미세. 예, 쥐미세라고. 트로트 노래 같기도 하고. 쥐미세, 쥐미세. 그죠? 전민기에 빈틈이 없다라고 K8121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1번이죠. 6월 3일, 예, 본투표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소중한 한 표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곡표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어스의 노래입니다. 널 따라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심운전 하셔야 되는 게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사고 구간들 먼저 살펴드릴게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군자 요금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자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객 분기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천공유고속도로 서천 쪽이고요. 여기는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천터널 부근에서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인제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도 작업 때문에 4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금대 2터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역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한테 생긴 경사가 제일 좋고 행복했죠. 근데 나이 들수록 조금씩 바뀐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뭐 내 기분, 내 행복보다 더 챙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내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보다 뭐 내 아이가 예쁘고 잘생겼다 이 얘기가 더 듣기 좋고요. 나 무탈한 것도 감사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식사 잘하시고 잘 주무시고 즐겁게 지낸다고 그러면 더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죠. 행복 주파수가 본인한테만 맞춰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그 가청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 들어오고 조카도 들어오고 부모님도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말 못하는 동물들 또 길가에 나무도 들어오고 하는 거죠. 오늘 눈꽃만큼이라도 행복한 분들은요 자랑 좀 해보세요. 같이 그 진동을 느껴보게요.

0: 오늘 좋은 날이잖아. 우리 힘든 거 잠시 잊고 함께 웃고 춤추고 축하하자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어요. 미국의 펑크 밴드죠. 쿨 앤 더 갱의 셀러브레이션이었습니다. 뭐 파티, 축제, 뭐 또 스포츠 경기장, 결혼식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아주 단골송이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끔찍한 모습 보고 계시죠. 김민정 씨도 보라보고 빵 터졌어요. 남혜윤 씨가 백천님 생일이에요? 몰랐어요. 최숙 씨도 축하한다고 하고 김원현 씨도 축하합니다. 손은희 씨도 어머 백티 생일 축하드려요. 미니 케이크 되셨네요. 오늘 반말 시계 도전할게요. 기대하세요. 오늘 반말 데이에 사실은 제가 내일 생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아유 우리 신혜원 작가가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저 풍선 케이크를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그게 풍선으로 만든 이 화환. 네. 우리 PD는 저 커피 먹으면서 과자 먹으라고 과자도 주고 아 오늘 수지 맞았네요. 아 노준희 씨 너무 귀엽다고요. 아 안과에 가셔야겠네요. 김희정 씨도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예, 두 분 손잡고 안과 가세요. 장안나 씨도 오늘 제가 대신 축하송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133님, 백디 지금 친정 가요. 그래서 엄마들 빵 사면서 엄마 친구분 드리려고 다섯 개 더 샀어요. 그런데 내 돈이 나갔는데 마음이 즐거워요. 그죠? 오늘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공감하셨군요. 아무리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해도요, 그 기분을 하루 종일 끌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은 좀 욕심을 내보죠. 좋았던 분들은 더 좋아지고요. 조금 가라앉았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기분 풀리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여러분 얘기에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뭐 박장대소했던 일도 좋고요. 그냥 피식 웃었던 일도 좋고요. 사연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께는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요. 우물정 버튼 누르시고 1061에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까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주 귀여운 KONG 콩을 깔아놓으시면은 물론 KBS 어플리케이션이죠.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FR 데이비드의 Girl, You Are My Song이란 노래. 네, 프랑스 가시죠, FR 데이비드. 너는 나의 노래고 내 마음속의 멜로디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라는 노래. 이어서 Hand Clap, 손뼉치기죠. 네, Fitz and the Tantrums가 노래했습니다. Fitz and the Tantrums는 미국 밴드고요. 보컬리스트 이름이 이제 Fitz고요. Tantrums는 이제 영어로 짜증 폭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치와 난리법석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볼륨을 더 올려. 오늘 밤은 우리 미쳐서 즐기자. 내가 네 손뼉을 치게 만들 거야.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고양이 씨가 보라 눌렀다가 깜놀했어요. 끔찍하죠? 제가 이거 쓴 거. 김정환 씨, 백디 머리 케이크인가요? 예, 풍선 머리 케이크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집에 갈 때 쓰고 가래요. 정환 씨가. 뭐, 머리에 쓴 거 귀엽네요. 한지원 씨. 라디오 듣다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대박. 박수영 씨. 이상옥 씨도 귀엽다고. 아, 지금 귀엽다고 하신 분들 단체로 제가 안과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윤경 씨가 일본어 공부하시는 모양이군요. 일본어로 보내주셨어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라는 얘기죠. 네. 최정현 씨, 백천아 너무 축하해. 왜 태어났니? 좋은 노래, 부드러운 감성으로 슬픔과 기쁨 함께 열리고 태어났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예, 반말 시동 걸고 계십니다. 8770님은 택시 하는데요. 임백천 아저씨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젊은 여자분 둘이 타서 음악 듣더니 저보고 트로트 안 듣고 팝송 듣는 분 처음 봤대요. 그렇죠. 5891님, 백천어라분이 저 부산 해운대가 집인데요. 병원 진료차 서울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외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잘했죠? 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하죠. 지방선거. 1261님, 백천님, 소백산 산행하는데 곡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아유, 죽겠어요. 네, 지금 깔딱고개 올라가는 중이시군요. 네, 산행하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들죠, 그죠? 6648님, 백디 여기 미용실이에요. 오늘 오전 예약은 모두 80 넘으신 멋쟁이 할머니들이세요. 오전 헤어 마무리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동생 추천으로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내요. 엄청 바쁜데 진짜 막간 이용해요 하셨어요. 아유, 바쁘시군요. 할머니들이 참 멋쟁이들이십니다. 이쁘게 해드렸겠죠. 6648님,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세요. 영국과 미국의 합작 밴드입니다. 프리텐더스가 노래하는 I'll Stand By You란 노래. 힘들면 숨기지 마. 무너지고 지쳐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라는 노래. 그리고 영국 밴드 마마스 건이 노래하는 On a String이란 노래예요. 나는 마치 실에 매달린 사람 같아요. 당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당신 마음이 멀어질까 봐 두려워요. 그런 네, 조마조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Pretenders, I'll stand by you. Mama's gone on a string.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0966님, 저희 집이 주택인데요. 옆집이 옥상에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하니까 지렁이가 많이 있나 봐요. 비가 오면 저희 집 계단이 지렁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 좀 뿌리라고 했더니 야, 개들도 살겠다고 나온 거잖아. 넌 인정도 없냐? 이러는데 아니, 지렁이한테도 인정을 베풀어야 되나요? 어이없어서 웃어요. 인정 베풀어야 합니다. 걔네들은요, 해 뜨면 큰일 납니다. 해 뜨기 전에 얼른 숲속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돌려보낸 애들이 한 1,000마리는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왠지 뿌듯할 거예요. 엄진주 씨,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내미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벨레레레레. 어머니, 시원이가요. 제 생일 축하한다면서 편지랑 돈 7,000원을 줬어요. 고맙긴 한데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요. 연석, 엄마 생일이랑 어버이날에는 1,000원 한 장, 편지 한 줄 안 써주더니 돈을, 그것도 거금 7,000원을 내놓다니.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 생선을 현찰로 줬다고요? 그 아이 전 재산인 거잖아요. 아무튼 아이 몰래 어머니한테 돌려드리는 게 좋을 텐데. 한지원 씨, 여기 충전소인데요. 전기차마다 충전구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손님이 본인 차 충전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는 불편하니까 저기요, 충전구 위치를 바꿔놓으면 어떡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차량 충전구 위치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해요? 세상은 넓고 충전구는 제각각이고 진상의 세계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아니, 자기가 차를 돌릴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죠? 어쩌라고, 찐 진이네요. 905님, 저희 가족은 야구 광팬 가족이에요. 근데 응원하는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필 이번 주에 두 팀이 붙습니다. 저희 남편은 곰팀이 지고 있으면 경기를 보지 않고요. 저희 막내는 마법사팀이 지면 아침까지 저기압입니다. 누가 이겨도 집안 분위기가 폭풍 전야죠. 그래도 우리 가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야구가 좋습니다. 그냥 웃죠. 이게 어제 사연인데 어제 경기가 있었죠. 11-3으로 마법사가 이겼죠.

0: 이 가족 간의 팽팽한 긴장감 좋은 거죠? 바람 좋은 거죠 뭐. 지디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1: 제가요? 에라 모르겠다.
0: 알았어.

비브라토를 좀 약간 더 썼으면 마이클 잭슨하고 거의 비슷한 목소리 아닙니까? 네.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저메인 잭슨의 Let's Get Serious. 이제 장난 그만하고 우리 진지하게 사랑에 빠져보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저메인 잭슨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아들이 이번에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삼촌 역을 한 거예요. 자파 잭슨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목소리도 비슷하고. 물론 뭐 마이클 잭슨 목소리도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그러니까 조카죠.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연 보내주도 됩니다. 잘 챙겨놨다가 그냥 웃죠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증걸대라고요? 어저께 아바 노래 들려드렸는데 홍영미 씨가 라면이랑 아바는 안 질린다는 공통점 어제 보내신 거예요.

고혜경 씨도 어제 성공 맛집, 추억 맛집, 행복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 이렇게 보내셨고요. 김명기 씨가 안녕하세요 백뮤직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하트를 뿅뿅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명기 씨. 신계순 씨가 우리 증손녀 할아버지 생신에 5천 원 주었다는데 6살짜리가 모아주니까 기특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큰 돈이죠 걔네들한테. 그죠? 아유. 정윤석 씨가 백천영님 어제 한화 이겼어요. 달 감독님한테 축하 문자 드리세요. 시즌 중에는 제가 연락도 안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죠? 신미류 씨가 9시부터 공복 걷기 중입니다. 현재 18,000보. 그러면 지금 한 4, 5km 걸으신 건가요? 근데 지금 오늘 햇볕이 또 이게 여름 필이 확 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저 방송 시간마다 채널 돌려가며 듣고 있는데 걷기 중에는 역시 백천오빠의 백뮤직 선곡이 최고인 듯. 근데 백디 답답한가 보다. 모자 뒤로 제낌. 아니 이게 풍선 케이크라 무겁진 않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뒤로 제꼈습니다. 4969님 백디 옆지기님 좀 자랑하고 싶어서요. 불러서 나가보니까 감꽃으로 목걸이 또 떨어진 감으로는 하트를 만들었네요. 항아리에 꽂힌 선물이라면서 주었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 남편 정찬 씨 사랑합니다. 백디가 좀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진짜 이분은 어우 뭐 이건 저는 완전 똥손인데 이분은 진짜 완전 금손이네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셨죠? 대단하십니다. 감동이셨겠습니다. 진짜 정찬 씨 저도 금손 되고 싶네요. 네. 아니 금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손? 네. 똥손만은 좀 면하고 싶어요. 7939님이 내일 우리 학원에 7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 11명이 영어 스피치 대회 나갑니다. 한국어로 많은 사람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도 떨리고 어려운 일인데 영어로 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멋진 아이들이죠. 큰 용기를 내고 2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윤이, 민서, 수빈이, 우재, 주하, 이든이, 리안이, 도건이, 다윤이, 시온이, 아윤이 정말 멋지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1등 못해도 무대에 올라선 순간 이미 챔피언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임백천님이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소중한 경험이죠. 영어 그러니까 이야기 대회인가요? 저희 때는 영어 스피치 대회구나. 우리 때는 영어 웅변 대회 그랬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갔었어요. 전교 학생들 앞에서. 근데 그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Once there was a little white bird. She had no color at all from the top of her head to the tip of her tail. 그런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게 노란 카나리아 얘기인데 그거 해가지고 장려상 받았었죠. 이게 수십 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정말 좋은 추억 쌓는 거예요. 아니 1등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그렇죠. 네. 김규래 씨가 이드 쉬런의 Shape of You 청하셨죠. 취준생 아들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출근한 지 4일 됐네요. 이제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유 축하하겠습니다. 이드 쉬런 Shape of You. 처음에 가볍게 우리가 만났는데 너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빠져드네. 네 모든 매력이 날 끌어당겨라는 노래예요.

축하할 일 있으신 김규례 씨가 청하신 에드 시런 Shape of You에 이어서 홍정화 씨가 칩트릭의 Surrender 청해서 같이 듣고 왔네요. 전설의 미국의 락밴드죠. 칩트릭. 엄마가 그런 여자 조심하라고 했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도 젊었을 때 꽤 놀았던데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런 재밌는 가사예요.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이윤경 씨, 남편이 새벽에 알러지가 급하게 와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쿨쿨 자고 있던 그 시간에 응급실은 대낮처럼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지. 감사했습니다. 아유, 윤경 씨, 그 좀 남편은 괜찮아지셨겠죠? 정말, 네, 열일하신 분들이 뭐 병원 응급실 뿐이겠습니까? 24시간, 네. 아주 열심히들 사시는 분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응급실에 갔다 왔었는데요. 보호자가 한 분뿐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열심히들 일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씨, 오늘은 혼밥하는 날이라서 컵라면 하나 먹고 산책이나 하려고 했는데 인쇄하다가 프린터 용지가 걸려버렸네요. 아, 황금 같은 점심 시간에 프린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지만 백천님 목소리 듣고 힘내볼게요. 기계가 고장난 걸요, 그죠? 지은 씨. 화는 나시겠지만, 제가 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 갔다 왔다고 했더니 김정화 씨, 남혜윤 씨, 김수현 씨, 이미정 씨 외에 지금은 괜찮은 거죠? 저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가족 중에 네,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서 그랬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사실 병원 신세에 안 지고 살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병원 신세에 앉아야죠. 본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8762님, 백디 어제 오후에 고등학교 1학년 둘째 학교 공개수업 다녀왔고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막내 공개수업 다녀왔어요. 막내는 신청서 낼 때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와서 수업 두 개를 다 참관하라고 하네요. 사춘기라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반차를 미리 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거 보고 와서 좋아요. 백디 내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 그렇죠, 티네이저들이. 이미진 씨, 백천 할아버지 목에 두르신 건 뭐예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눈에 확 띕니다.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이게요, 우리 신혜원 작가가 내일이 제 생일인데 이제 풍선 케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위로 놓으니까 자꾸 목이 아파가지고, 아니 무게는 안 나가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 쓰니까 굳어지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금요일 2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텐데, 반말 소통하는 날입니다. 국내 유일 전통의 반말 코너입니다.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지금 시동 걸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 지금부터 미리미리 반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미국의 전설의 싱어송라이터죠. 로이 오비슨의 노래 캘리포니아 블루예요. 햇살 밝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네가 없는 밤은 너무 외로워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말의 금요일이라 차가 많은 날입니다. 오후로 갈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곳곳에 돌발 구간까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발안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군자 요금소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 쪽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부근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황간터널을 지나실 분들인데요. 터널 안에서부터 갑자기 정체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작업 때문이고요. 1차로와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지칩니다. 더 가서는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캐나다의 세계적인 스탠다드 팝 가수죠. 재즈도 하는 마이클 부블레 Everything. 오늘 5월 29일 금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한 곡이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얘기가 막 나와요. 너는 나의 기준값이고 내 행복은 널 기준으로 움직여. 결론은 너 이퀄 모든 것이야. 그런 노래예요. 마이클 부블레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2부에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푸시라고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코너 제목이 백천아 이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고요.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는 분들, 뭐 집에 쓸데없는 거 포함해서 버리고 싶은 거 많은 분들 사연 주세요. 백천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반말로 하시면 됩니다. 얘처럼.
1: 백천아. 백천아, 백천아.
0: 왜 그래? 왜 불러? 지난주에 이분 소개했었죠. 반말 시작하기 전에 축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DJ 천이가 제가 직접 만든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0826님, 백디, 저 오늘 37번째 생일이에요. 아유, 축하합니다. 37년 전 오늘 저 조금 힘들게 세상에 나왔어요. 아기는 포기하고 산모만 살리자 해서 응급수술로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답니다. 근데 목숨 걸고 낳아주신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쑥스럽지만 백디가 제 마음 대신 좀 전해주세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사랑해 하셨네요. 아유 진정성이 확 느껴집니다. 근데 본인 이름이 없네요. 어머니한테 잘하실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김현우 씨, 때론 누나 같고 때론 친동생 같은 친구보다 가까운 지인 희정님 생일이에요.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따뜻한 백천님 축하 부탁드립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두 분 우정 영원하시고요. 7733님, 37년 우정을 함께해온 우리 소문성 삼총사 친구 문우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한 남자의 아내로 사랑스러운 고딩 딸의 엄마로 거기다 워킹 워먼으로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아 이름 한 자씩 해가지고 삼총사군요. 소문성 삼총사. 9434님은 내일은 백뮤직을 소개해준 한수형님 생일이에요. 반말 타임 하기 전에 미리 좀 축하해 주세요. 그렇군요. 수영씨가 내일이군요. 9434님, 6111님, 29년 전 지구 별에 온 셋째 딸 주미의 생일 축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경원의 49살 생일이에요. 본인이군요. 모임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어요. 미리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그리고 7005님은 아들 윤종원 씨 생일, 4883님은 며느리 윤소정 씨 생일, 9304님은 친구 소영 씨, 4445님은 어제 김성만 씨 생일이었는데 깜빡했다고 네, 사연을 주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0: 내일은 수영 씨, 경원 씨, 그리고 DJ 천이 생일. 0816님이 최안나 씨였군요. 오늘은 안나 씨 생일 축하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이제 반말 타임 본격적으로 하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해소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0: 만든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야, 집에 댕댕이 키우는 애들은 알지? 그런 강아지 있지 않냐? 둘이 있을 때는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막 배 보여주고 애교 떨고 막 그런 녀석이 다른 가족들 오면 태도가 싹 바뀌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한 척하면서 나한테 눈길도 안 주잖아. 안아주려고 그러면 과한 스킨십은 부담스럽네요 이러면서 거리두기 하고, 그지? 그것들 아주 웃겨. 야, 사람도 그런 경우 있잖아. 둘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잘해주다가 여럿이 있는 데서는 갑자기 우리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 아니잖아 이런 분위기 되는 애들. 그게 남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이라 그렇게 했지? 아, 본인 이미지 관리하는 건가? 아니면 뭐 처세술? 아무튼 너무 섭섭해하지는 말고 빈정상했으면 여기서 마음 풀어. 어떻게? 반말로.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얘 맨날 돈 고 돈 거야. 어딜 가지 말라 그래. 번호 나간다. 문자는 샵1061 샵1061이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은 무료야. 야, 어제 콩 비번 잊어버려서 뭐 방송은 콩으로 듣고 사연은 문자로 보낸다는 애 있었잖아. 왜 생돈을 써? 그 비밀번호 찾기 있잖아. 야, 귀찮아도 한번 해봐. 또도 할 수 있어. Hi guys, I am
1: Ellen. Come on.
0: 얘 왜 갑자기 노래를 하냐? 이탈리아 디스코 프로젝트야. 리얼 조이가 노래하는 La Danse de l'Hélène. 헬렌의 춤은 조용하지만 아름다워. 뭐 그런 얘기야. 들어.

0: 여긴 어디? 반말의 명가 반말 맛집 임백천의 백뮤직이다. 야, 아까 리얼조이 라라라라라라 걔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주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얘 노래로 이쁜 척하네. 야, 노래하는 가수한테 그렇게 질투 느끼면 안 되지. 오늘 사연이 아주 쭉쭉 올라간다. 할 말이 니네 되게 많았구나. 쌓인 게 많고, 그지? 야,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대. 그래, 판 깔았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 어떻게? 반말로. 야, 욕은 안 돼. 존댓말도 자제해. 알았어? 7459구나. 임백천 씨, 차 막힐 때 부드럽고 편안한 진행으로 짜증을 웃음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얘가 처음 왔구나. 아유, 처음 왔네, 요. 오늘은 반말하는 날이야, 요. 어색하지? 금요일 2부는 반말하는 날이야. 알았지, 오구? 보자, 니네 사연. 박유선이구나. 백천아, 사전투표하러 가서 신분증 사진하고 얼굴을 대조하는데 자꾸 가우뚱해서 민망했어. 한참 전에 찍은 거긴 해. 그 정도는 아닌데 갱신해야 될까봐. 유선아, 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조금 오래된 사진인가 보다. 그치? 바꿔 이제. 불편하잖아. 임규나구나. 백천아, 어제 집앞 문구점에 편지봉투 사러 갔는데 6살쯤 된 꼬마가 나한테 반말하더라. 저거 꺼내줘. 얼마야? 여기 자주 와? 이게 내가 어려 보여서 그런 거겠지? 만만하게 본 거 아니겠지? 규나야, 애한테 왜 그래? 애들은 반말하잖아, 귀엽게. 김나연이구나. 백천아,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아과 왔어. 접수하는데 키랑 몸무게를 물어봐서 내가 내 키랑 몸무게를 얘기한 거야. 순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아이 몸무게 키 물어본 건데 나 키 155에 68kg 이렇게 왜 말해버렸는지 따득나. 나연아, 조금 나가네. 아이, 그렇다고. 아유, 너 나한테 삐지겠다, 야. 3966. 백천아. 아, 그리고 나연아, 너 나보다 더 많이 나가네. 미안. 아, 3966. 백천아, 나 정윤인데,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엄마가 내일 생일인데, 아주 일주일 전부터 우리 아빠가 생일 주간이라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사주니까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착해졌을 수가 없어. 아주 순한 양이 됐어. 매일매일 생일 주간이면 좋겠다. 지금도 셋이 라디오 같이 듣고 있는데. 야, 같이 듣고 있는데 이러면 되냐? 우리 엄마 인두기. 인두기가 뭐야? 인둑? 인수가 아니야? 생일도 미리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백천이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고. 그래,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아, 같이 듣고 있구나. 축하해, 인두기. 백두진이구나. 백천아, 이제 날씨가 덥잖아. 아내가 집에 선풍기 세 대를 꺼내서 분해해서 다 닦으라고 하는데 분해하기 귀찮길래 드라이기 강풍으로 선풍기 날개며 모터며 청소했더니 소파며 이불이며 다 먼지로 뒤덮였다. 나 어떡하지? 너 대형 사고 쳤구나. 그걸 그렇게. 야, 그 드라이기 강풍으로. 알았어, 나도 그렇게. 알았어, 아주 좋은 팁 줬다 진짜 너. 조영찬이구나. 백천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딜 가야 하나 이러고 있다. 어딜 가는 게 좋을지 네가 결정 좀 해줘.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면 나한테 그 물어봐. 나 지금 생방하느라고 지금 힘든데. 이번엔 누구냐? 슬기구나. 염슬기, 들어와.
1: 백천아, 난 본가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외식하자고 하면은 엄마가 힘들게 벌어서 자꾸 돈 쓴다고 집에서 요리를 다 해놓으셔. 한 끼라도 편하게 밥 드시라고 그러는 건데.
0: 그치.

0: 부모님 마음은 또 자식 생각뿐인가 봐.
1: 그치.
0: 백천이 너는 부모님 입장이야 자식 입장이야?
1: 슬기야 왜 날 끌어들여. 나는 입장이 없어. 왜? 자식이 밥 사준다고 한 번도 안 했거든. 야 밥은 됐고 나는 내가 보낸 톡이나 좀 읽었으면 좋겠다. 넌 안 그러지? 절대 그러지 마라. 알았어?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 한 끼 외식한다고 뭐 집안 거둔다는 것도 아닌데 자식 돈 쓰는 거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 슬기 네 잘못도 있어. 네가 엄마한테 맨날 징징거리지 않니? 엄마 나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 아니 무슨 회사가 돈을 그렇게 쥐꼬리만큼 주면서 엄청 부려먹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너. 엄마가 내 새끼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아까워하는 거잖아.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너 앓는 소리 한 적이 많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나 요즘 잘 나가 돈도 아주 잘 벌어 아유 회사 너무 쉬워 이렇게 이미지 세탁 좀 하고 맛있는 거 사드려. 그리고 싫다고 해도 등 떠밀어서 나간 다음에 네가 계산해. 네가 카드 꽂아버리라고. 아니면 집으로 음식 배달시켜도 되잖아. 이미 왔는데 어쩔 거야. 그지? 날 더워지면 엄마 음식하기 더 힘들어지니까 종종 맛있는 거 사드려라. 알았지? 야 노래 들을 건데 부모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 골랐어. 영화 맘마미아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부르는 노래야. 그 전설 배우지 메릴 스트립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미국 그 배우고 가수잖아. 여기서 엄마와 딸로 나오잖아. 어우 너 너무 빨리 자라는구나. 어떡하니 내 손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 안타까워.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니네 엄마도 너한테 그랬을 거야. Sleeping through my fingers. 그지? 들어.

야 1619구나 백천이 네가 좀 전에 노래 들어 해서 나 열심히 듣고 있어 잘했지 너 잘하고 있는 거야 19 이 노래도 들어 얘네들이 호주 가수고 배우인데 둘이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꽁냥꽁냥 했었대 결혼은 안 했나 봐 카일리 미노그하고 제이슨 도노반이야 그지? Especially for you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은 오직 너만을 생각해라는 노래야

0: 백천아.
1: 해줘라.
0: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단다.
1: 해줘라.
0: 남녀노소 불문하고
1: 해줘라.
0: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1: 많아요. 백천아, 난 잘 지내고 있다.
2: 따랑아, 탐톤도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우리 따랑이가 말을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 여기 이모 고모 삼촌들이 음성 사연을 안 남겨. 많이 안 남겨. 아니 누가 따랑이처럼 잘하냐? 지금 글로 사연 보내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지. 그건 그래.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귀찮은 일이지 좀. 할 말 생각해야지. 그 뭐 내가 20초 정도 하라 그러니까 그 길이 신경 써야지. 또 녹음해야지. 말하다가 이게 또 한 번에 녹음이 되냐? 다시 또 틀리면 새로 녹음해야지. 파일 올리려면 홈페이지 로그인 해야지. 뭐 게시판 찾아와야지. 글쓰기 누르고 제목 쳐야지. 또 파일 올려야지. 아니 생각만 해도 귀찮긴 해. 그지?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니네 머리 좋잖아. 그거 뒀다 뭐하냐. 도전하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적응해봐. 핸드폰마다 음성 메모 그런 기능 있잖아. 그거 녹음해서 파일 올리면 돼. 그게 더 간단할 수 있어. 문자나 콩으로는 못 보내. 꼭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 알았지? 이현주, 오늘로 문자 많이 보낸다. 백천아, 그거 목에 있는 거 옆에 놔두면 안 되냐? 내 목이 죄어와. 볼 때마다 내가 목이 안 좋거든. 이거 풍선이야. 무겁지 않아. 알았어. 신미애, 백천아 풍선꽃 너무 예쁘다. 어디다 놓을 거야? 궁금해서. 여기다 놔두고 갈 거야. 이따가 DJ도 보라고. 신우인이구나. 백천아 내가 동호회에서 사다리차기 게임에서 밥을 쐈는데 저녁 쏘기도 또 게임을 했는데 내가 또 당첨이야. 나 아프다고 말하고 집으로 갈까? 우인아, 니네 모임이 무슨 모임이니 도대체? 아니 너는 제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녁 할 때는? 그렇잖아. 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 너무하지. 2076, 백천아 우리 딸도 보고 싶고 우리 엄마도 보고 싶어. 눈물이 왈칵 나잖아. 오이 썰고 있는데 누가 보면 양파 썰고 있는지 알겠다. 아, 아까 슬리핑 트루 마이 핑거스 그거 메리 스트립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엄마 딸 노래 아유 그거 들으면서 울었구나. 아유 어떡하니. 울고 싶을 때는 확 울어. 괜찮아. 큰 소리도 울어도 돼. 강선영이구나. 백천아 내 이상형은 너 백천이야. 특이한 거 좋아하네 너. 근데 지금 무뚝뚝한 전봇대 같은 사람이랑 살아. 나는 바꿀 생각이 있는데 너는 어떠니? 지금 법원 간다. 뭔 소리야. 그 법원에 커피집이 맛있더니 커피 한잔 마셔. 1119 백천아 보통은 넘어졌다고 하지 자빠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 딸은 나도 안 쓰는 할머니 쓰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딸 때문에 웃는다. 이 덜렁이를 어쩌냐. 왜 자빠졌다가 뭐 이상해. 김창숙이구나. 백천아 19개월 아들이 이제 막 말을 시작했어. 아빠 이걸 그렇게 잘해. 근데 밖에 나오면 남자 어른만 보면 손가락으로 삿대질해. 그러면서 아빠 아빠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저씨한테도 아빠 이래. 나 그런 남편 없는데. 우리 아들 어쩌냐. 아 왜 어째. 귀엽기만 하네. 이제 엄마 할 때 있을 거야. 그럼 너는 완전히 죽는 거지 그냥. 이소영, 백천아 남자들 갱년기 왜 이렇게 무섭니 요즘. 남편한테 뭔 말을 못 붙이겠어. 말끝마다 짜증이고 화를 내. 최대한 눈에 덜 띄는 게 답이야. 그래서 나 오늘 집 나간다. 여행 가려고. 소영아 아주 그냥 핑계거리 잘 만들었어. 그래 잘 갔다 와. 문자는 해놔. 문자는 당신 너무 화만 내서 나 없이 조금 스트레스 그냥 풀어 뭐 이렇게. 장정윤이구나. 백천아 같이 실습하는 사람이 엄마랑 나이가 동갑인데 언니라고 부르래. 이거 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니? 비주얼은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 어떻게 할까? 정윤아 언니라고 그래. 아니 언니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언니라고 해줘. 뭐 어때? 최미자, 백천아 목에다 풍선까지 달고 열심히 하는 모습 재밌다. 웃음 줘서 고마워. 소재수, 백천아, 나 엘베 타다가 발이 꼬여서 타고 있던 아저씨 배에 부딪혔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방귀를 뿜겼어. 창피한 듯 잠시 후 둘이서 숨죽여 웃느라고 났어. 이게 뭔 일이니? 내가 버튼 누른 거 맞지? 야, 이거 진짜 웃기는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문 열어서 탔는데 부딪혔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 서로 대놓고 웃을 순 없고 조그만 공간이니까. 야, 진짜 웃겼다 이거는. 1960, 백천아, 집 떠나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딸내미 원룸에 왔다. 거긴 왜 갔니? 그 전쟁터는 왜 갔어? 딸 출근하고 나서 침대 커버 세탁해서 널고 침대 좀 마르라고 비켜섰더니 나 한 사람 앉을 자리가 없다. 마음이 짠해. 하여튼 허튼 짓이라고는 안 하는 성실한 우리 딸. 네가 응원 좀 해줘라. 어, 이거 반전인데. 나는 지금 딸내미 원룸에 왔다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 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아, 미안해. 아유, 내가 오해했다 야. 그래, 걔 아주 생활력 강하고 대단한 애다. 딸 잘 키웠다, 그지? 이번엔 누구냐? 선이? 아, 선이는 엄마고 애기가 음성 남겼네. 선이 애기, 유연이. 안녕?
1: 괜찮아. 나 유연이야. 나 선이야. 그죠? 고마워.
2: 니네 이거 해석되니? 이게 뭐냐면 백천아, 나 유현이야. 권유현. 세 살이야. 내 생일이야. 축하해줘. 고마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유현이가.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귀여운 권유현 생일. 세 살 생일 축하해, 유현아. 아유, 너무 이뻤다 야, 진짜. 이거 진짜 유연이가 너무 귀여워서 삼촌 심장이 간질간질하잖아. 이 사연이 온 지가 조금 된 건데 지났지만 생일 축하하고. 세 살이면 이제 완전 홍하네 우리 유연이가. 생일날 뭐 했니? 너 케이크 먹었어? 초도 훅 불고 혼자 다 껐냐? 그 세 개면 엄청 많은 건데, 그지? 풍선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밥도 냠냠 잘 먹고 밤에 잠도 잘 자고 더 멋진 씩씩한 형아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우리 유연이처럼 이쁘고 밝은 노래 골랐다. 남아프리카 밴드야. Freshly Ground라는 두비두라는 노래인데 이 세상에 미움 대신 사랑이 흐르기 시작해. 이 변화의 한가운데 우린 서 있어라는 노래야.

박미화구나. 엘베 방구 사연 너무 웃겼어.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야, 이 엘베 방구 사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 그지? 나도 웃겨서 혼났어.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야 하워드 존스라는 가수인데 Everlasting Love.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야 라는 노래야. 들어.

장미화구나. 백천아, 내가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웃으니까 우리 부장이 지나가면서 저 된다 이런다. 너무 좋아.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현실은 라디오 볼륨을 살짝 줄였다. 잘했어 미화야. 저 된다 그랬다. 너무 좋아 이러면 걔가 가만히 있겠네. 난리 나겠지. 옥정하구나. 백천아, 오랜만에 쉬는데 그냥 불러봤어. 잘 지내고 있지? 여전히 재밌다. 최안나구나. 백천아, 나 아까 생일 문자 보낸 최안나인데 우리 엄마가 듣고 우셨어. 내 마음 전해줘서 고마워. 너도 생일 축하해. 내 영원한 아이돌 백천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야, 엄마가 우셨구나. 그래, 엄마한테 잘해드려. 진선미구나. 백천아, 요즘 남편이 낚시 가르쳐준다고 해서 몇 번 쫓아다녔거든. 근데 낚싯대는 만져보지도 못했어. 비싼 거라고 잘못 다루면 안 된다고 땅바닥에 놓지도 못하게 치사해서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네가 얘기 좀 해줘. 네가 선미야. 아, 그리고 아, 낚싯대를 못 만지게 하면 낚시를 어떡하냐. 걔도 이상하네. 전명훈이구나. 윤영이도 그렇고 꽃바구니 너무 이쁘다고. 아,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백뮤직 애청자 김윤숙 드림. 우리 김윤숙 씨가 이렇게 또 꽃다발을 매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DJ 천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생일 축하도 받고 생일 꽃도 받고, 네, 하여튼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힘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반말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아지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환상의 반말 케미를 주신 분들 선물 많이 챙겨드립니다. 전통 감주 세트, 흑마늘 진액,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 등등 선물 추첨해서 보냅니다. 음성 사연 소개된 분들 선물 3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커피, 피자, 콜라 세트. 참여 방법은 아까 잠깐 알려드렸죠. 한 번 더 알려드리면요,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한 20초 정도면 좋고요. 번거롭더라도 인백션의 백미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금요일 게시판에 올리셔야 됩니다. 카메라 앱 이용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음성만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 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를 좀 남겨주셔야지 선물이 갑니다. 김진숙 씨가 노래 제목 알려달라고요. Especially for you 전에 나왔던 노래 알고 싶다고. 메릴 스트립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Slee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들 저 콩을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시면요, 거기 선곡 정보가 있습니다. 김관철 씨가 엘베 탈 때 배조심 방구 조심. 영국 그룹이에요. 클린 반딧이 노래하는 심포니라는 노래인데요. 이 그룹은 바이올린, 첼로 이런 클래식 악기와 함께 EDM을 섞어서 아주 개성 있는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내 삶은 하나의 교향곡이야 라는 노래예요.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윤지영 씨가 쿨 FM만 들으셨군요, 그동안. 근데 와보니까 저와 세대가 맞는 주파수였네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지영 씨 계속 오세요, 이제. 791님이 백천아, 반말 처음 하는데 음악 항상 잘 듣고 있고, 이따가 2시에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최종 발표되는데 조마조마하다. 응원해줘.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번 안 남았네요. 아유,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내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에릭 칼맨의 노래 Make Me Lose Control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난 모든 걸 잊고 너에게 빠져들고 있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입니다. 공사하면서 한 차로 통제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작대교 부근으로도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양대교부터 길게 여파받습니다. 반대쪽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도 차선 도색하면서 잠실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이고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군포 부근으로도 앞시간 사고 여파로 군포 나들목부터 2km 정도 어렵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4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913님께서요. 77일 된 둘째 키우는 중입니다. 남편은 밤늦게 퇴근하거든요. 아이 둘을 보면서 혼자 지지고 볶는 중이라 요즘 늘 울적했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라디오 듣다가 응디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실컷 웃었네요. 응디, 저의 육아 동지가 되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서원이는 내일이 100일이거든요. 아, 저보다 20일 정도 늦게 출산하셨나 봐요. 아휴, 고생 많으시죠? 저는 한 명도 힘든데 아이 둘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때론 너무 무서울 테고 때론 버거우시죠. 그 마음 저도 잘합니다. 우리 반짝이 분들 중에 육아의 달인이신 분들 참 많거든요. 9913님, 우리 함께 합시다. 걱정되는 건 물어보시고요. 외로우실 때는 사연으로 말 걸어주세요. 응디가 바로바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어서 든든한 이 시간.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윙크의 행복의 샘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9913님께서 77일 된 둘째 키우는 중이라고 남편이 밤늦게 퇴근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아유 아이 둘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진짜 하나만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여기 우리 반짝이 분들이요 진짜 육아 천재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 싶을 때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왜 이러지 싶으실 때는요 우리 반짝이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정답을 착 알맞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 백선미님께서요. 오늘 응디 인형처럼 너무너무 이쁜데요. 아 왜 이러세요 또. 감사합니다. 김두래님께서 오늘도 이쁜 응디 꽃다발 보이는데 뭔가요? 네 오늘 이렇게 꽃이 보이죠. 제가요 오늘 데뷔한 지 13주년 됐대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여기 KBS 앞에 커피차도 해주시고 꽃도 주시고 케이크도 주시고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죠. 김혜선님께서 응디 데뷔 13주년 축하합니다. 은비트와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함께해요. 라디오도 13주년이 될 날이 올까요? 10년만 더 하면 되네. 김명아님께서 저도 아기 키울 때 산후 우울증 왔었는데 아이들 보면서 이겨냈어요. 사연자님 다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게 또 산후 우울증이지만 그것도 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저희 애기도 이제 내일 100일인데 저희 엄마도 올라오시고요. 내일 떡 해갖고 새벽에 또 뭐 삼신상인가 뭐 그것도 뭐 차려야 되고 예쁜 드레스 입혀갖고 사진도 찍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바쁠 예정이에요. 아, 77이 됐으면 이제 곧 100일일 텐데 저는 또 몰랐어요. 100일 사진을 120일쯤에 찍는다면서요. 아기가 목을 못 가누어서 보통 목 가눌 때쯤에 스튜디오를 잡고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100일에 딱 맞춰서 했다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예약할게요 이랬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육아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이고요. 자,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1부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할 거예요. 금요일 오후 커피 한 잔이 간절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이어지고요. 아 오늘 2부에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어요. 아, 퀴즈풀 준비해 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3: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우연히의 당신만이었어요. 아, 원혜진님께서요, 응디는 데뷔 13주년이고 백디는 생일이네요. 오늘 해피 FM 잔치날이구만요. 에, 임백천 선배님 내일이 생신이래요. 내일이 그래서 주말이라 오늘 이렇게 또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 오늘 생일인 줄 알고 제 데뷔일이랑 생일이 같으셨나? 그럼 작년에도 겹쳤을 텐데 했는데 아 오늘이 생일이 아니라 내일. 박복경님께서요, 어머 오늘은 운동 안 가는 날이라 편하게 보라로 응디 보고 있는데 더 이뻐졌네요. 젊음이 부럽습니다. 데뷔 13주년도 축하합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예쁜 적이 있었나 싶네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지금도 예쁘세요. 왜 그러세요? 1960님께서 응디 결혼 21주년 기념일로 남해로 가족여행 갑니다. 4년 만에 여행이라 조금 설레네요. 커피 한잔 주시면 정신 차리고 즐기고 올게요. 아우 가족이 몇 분인지 아셨으면 커피를 좀 넉넉하게 드릴 텐데. 아무튼 또 결혼 21주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 4년 만에 여행이라니 너무너무 좋잖아요. 진짜.

나 여행 언제 갔지? 애기 데리고 여행 언제쯤 가면 좋습니까? 강정우님께서 5월 한 달간 일거리가 많아서 팀장님이랑 같이

개 숨막혀. 라디오도 못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김영수님께서 서울 가려고 집에서 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가는 길인데 버스에서 응디 방송 나오네요. 311번 기사님 짱님이다요. 여기는 청주버스입니다. 어, 서울 가려고 집에서 터미널까지. 아, 난 또 버스를 타고 서울글로 오고 계신다는 줄 알았네. 어허허. 서울에 무슨 일로 가세요? 오늘도 저희 엄마도 오시고 계시는데. 아하,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계속해서 반지분들 사연 만나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성리의 오늘 이 밤, 진해성의 니가 니가.

성리의 오늘 이 밤 그리고 진혜성의 니가 니가 듣고 왔습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세요. 0966님께서요. 저요 저요 56세 열심히 사는 언니예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에 퇴근, 7시 아르바이트 가서 11시에 퇴근, 자르고 누우면 새벽 1시. 너무 피곤해요. 커피 한잔 주실래요? 어머머머 괜찮으세요? 이거 커피로 안 될 것 같은데? 보약한 잔 지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나요? 오, 거의 12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10시간 일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바로 7시 아르바이트 바로 가서 11시에 또, 에? 와, 그리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게 8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죠. 씻고 뭐 준비하고 하려면 7시에 일어나고 혹시나 밥 먹고 가신다면 6시에 일어나야 될 텐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3, 4시간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바로 잠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커피 무조건 필요하네요. 최송아님께서 응디 저 오늘 회사에서 화장주하고 다니라는 말 들었어요. 베이스, 파운데이션, 쉐도 할 거 다 했는데 화장 안 했냐니 문제가 뭘까요? 입술을 진하게 발라야 하나요? 제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저 아유 화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한 뭐예요 이런 저 화장 진짜 풀 메이크업 한 거예요 풀 메이크업. 이게 제가 손이 약간 화장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 했어요. 파운데이션 바르고요. 컨실러도 하고요. 볼터치도 했지. 그리고 눈에도 아이섀도우 세 가지 다 발랐어요. 그리고 눈썹도 그렸지. 입술도 발랐어요. 핑크색 예쁜 걸로. 근데 이게 티가 안 나나 봐. 심지어 쉐딩도 했어요. 코에. 콧볼에 쉐딩도 했는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민낯으로 아, 다니냐면서 아니 저 화장했는데요. 약간 채송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장이 먹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먹어요. 냠냠냠. 그래서 조금씩 없어지지 않아요? 색도 좀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표정을 잘 쓰. 저도 표정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근데 이랬든 저랬든 회사에서 화장 좀 하고 다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화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지. 왜 본인이 뭔데 저한테 화장을 하고 다니라 말하려고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죽기네 진짜. 마음대로 다니세요. 1184님께서 20대 트로트 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하러 갑니다. 경비업체에 취업됐습니다. 커피로 축하해 주시겠어요? 축하. 축하드려요. 경비업체 되게 힘드실 텐데 일단 다리가 너무 아플 건데 그래도 화이팅.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커피가 갑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요. 반짤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송가인의 아사달.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먹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끝까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야? 아,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친구랑 싸웠거든.

0: 미연아 여기 아 지윤아 안 그래도 너 찾고 있었어 반갑구만 반가워요 그나저나 난 지금 너무 배고프다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갈까?
1: 오 나랑 딱 통했네 지금 나 너무 배고팠거든 우리 치킨부터 먹으러 갈까?
0: 콜 역시 지윤아 너는 나랑 너무 잘 통해 나도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싶었거든
1: 나도 완전 콜 가자
0: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 주세요
1: 와 여기 진짜 빨리 나온다 벌써 나왔네
0: 자 일단 짬부터 하고 맛있게 먹자 친구야 우리 진짜 먹을 때는 말이 없었어 근데 지윤아 너 왜 자리 안 먹어? 너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먹을게
1: 알았어. 그냥 네가 다리 쪽에 다 먹어. 난 괜찮아.
0: 야, 여기 메뉴 중에 떡볶이도 있다. 우리 이것도 먹을까?
1: 좋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인 거 알지? 시켜. 아, 떡볶이도 되게 빨리 나오네.
0: 먹자. 야, 너 달걀 안 좋아해? 안 먹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먹을게.
1: 아니, 야, 친구야. 아니 아까 닭다리도 그렇고 지금 삶은 달걀도 그렇고 지금 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 끝까지 남겨놓은 거거든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 아 제발 네가 쏙 빼먹지 좀 말아줄래? 아 나 진짜 아 먹는 걸로 화내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아 제발 친구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유미리의 꿀맛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131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나는 맛있는 걸 아껴놨다가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야. 친구는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맛있는 거 좀 아껴 먹으려고 치킨을 먹는데 그 소중한 닭다리를 아껴서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공식이 이거는 뭐 어딜 가나. 이건 뭐 무슨 뭐 다른 그게 없지 않아요? 닭다리 두 개 중에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네 거지. 둘 다 네 거, 둘 다 내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야? 너 닭다리 안 먹어? 싫어하나 보다. 내가 먼저 먹을게. 말이 끝남과 동시에 톡톡 먹어보니까 하다가 놓쳤는데. 저는 솔직히 저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닭다리 저희 신랑 다 줘요. 전 날개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날개 건들면 난리나. 근데 닭다리 주는데 난 이게 더 기분 나빠요. 떡볶이에 계란? 달걀 이거? 떡볶이에 달걀은 건드는 거 아니지. 떡볶이 달걀은 하나가 있으면 반을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노른자인데. 이 친구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일부러 그랬다에 한 표. 고혜경님께서 닭다리가 제일 맛나는데. 아 이상하게 저는 닭다리는 별로더라고요. 8834님께서 저는 닭다리 안 좋아하는데 제가 양보할게요. 대신 사연자분 닭다리는 뺏지 마세요. 아 그쵸. 8834님도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닭다리를 왜 안 좋아하냐면 그 양념이 많이 안 묻어 있어. 그러니까 닭다리를 딱 뜯었을 때 그 겉에 양념은 이제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엔 다 살이잖아요. 거기는 양념이 안 묻어 있잖아요. 후라이드도 그렇고 양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살맛밖에 안 나서 별로 맛 없는 것 같아요. 3735님께서 맛있는 거 아껴 먹으려면 내 접시에 음식 맨 아래쪽에 숨겨 놓으셔야죠. 그치 그치. 이거를 당연히 얘가 안 먹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냅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뺏어 먹을 거를 알았다면 내 접시에다가 갖다 놓고 나중에 먹었겠지만 설마 닭다리를 건들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나지 않았을까요? 설마 닭다리 하나 더 먹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천유진님께서 맛있는 건 제일 먼저 먹어요. 아껴 먹으러 놔뒀다가 남편이 쏙 뺏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맛있는 거 먼저 먹습니다. 아, 이게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이 짧아요. 그래서 다른 거 먼저 먹다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면 이미 그 좋아하는 거 먹을 때쯤에 배가 불러요. 그래서 못 먹거든요. 아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먼저 먹는 편인데 배가 좀 덜 빨리 좀 덜 늦게 차는 분들 배가 좀 늦게 차는 분들은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으려고 냅둘 수도 있지. 8055님께서 저는 날개 좋아해서 날개 먼저 먹어요. 저도요. 날개가 너무 맛있어. 날개가 제일 맛있어. 김혜숙님께서 저는 닭 목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먼저 먹어요. 배부르면 좋아하는 것도 없어져요. 목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맛인지 압니다. 그 이렇게 살 그 안에 이렇게 껴있는 거 이렇게 빼는 고맛 고맛 맞죠? 저도 목 좋아해요. 8548님께서 닭다리 먹어본 지가 언젠지 이제는 날개도 자녀들한테 뺏겼어요. 다리 날개는 아이들 거고요. 닭가슴살은 제 겁니다. 이렇게 슬픈 사연이. 요즘은 근데 그걸로 시킬 수 있잖아요. 다리만 오게 하고 날개만 오게 하고 그걸로 시키세요. 왜 이렇게 닭가슴살만 먹어요? 막 이렇게 눈물 나는 사연을 또. 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요, 사연자님, 약간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러고 먹었다는 거는 약간의 아니야 나 먹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선수 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먹을 때는 꼭 접시에 이렇게 밑에 아까 누가 그랬죠? 3735님 말처럼 밑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고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식의 영원한 40대 그리고 송대관의 오래오래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4275님께서요. 여기는 거제 감자탕 집입니다. 지금 감자탕에 들어가는 무청 시래기 껍질을 열심히 벗기다가 온몸이 뒤틀려 잠시 휴식 타임 중입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하, 이렇게 힘드신데 죄송합니다. 감자탕 너무 맛있겠다. 아, 감자탕 안에 그 무청 시래기. 아,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자탕 싹 먹다가 마지막에 수제비 이렇게 톡톡 뜯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수제비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쉬다가 하세요. 이은정님께서 혼자 있고 우울감 떤쳐버리고 싶어서 볼륨을 많이 올렸어요. 신나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고 흔들려고요. 오, 그러세요? 신나는 노래 필요하십니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그러면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한혜진의 사랑아 가자 띄워드리면서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인 만큼 이른 시각부터 상행선으로는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발 상황도 많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1대 2km 정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여파로 부근 2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남사 부근에선 고장난 차가 멈춰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처리하면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오산 나들목부터 5km 정도 여파 받습니다. 더 지나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하면서 뒤쪽 1km가량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진남터널 부근으로도 조금 전 사고 발생했고요. 1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반대쪽 충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길려원의 등불이었습니다. 5586님께서 응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하도 답답해서 냉장고 문도 열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지 어쩔 수 없이 옆집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신발장 안에서 찾았네요. 신발 찾다가 거기에 뒀나 봐요. 아 진짜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진짜 핸드폰 찾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와 진짜 핸드폰이 방금 내가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보 전화 좀 해봐. 이거 방금 여기 냅던 어디 갔냐? 전화 좀 해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내 핸드폰 찾았잖아요. 부재중 떠있어. 나한테 왜 전화했어? 너가 전화하라며 핸드폰 찾는다고. 아유 깜빡깜빡합니다 진짜 요즘. 자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양혜연님께서 서원엄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항상 응원합니다. 예뻐요. 화이팅 화이팅 짱. 감사합니다. 컨디션 좋아 보여요? 원래 피곤한 날은 더 컨디션 좋아 보이게 이게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피곤한 날은. 김순희님께서 가은님 웃는 모습 너무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민경방님께서 내일이 벌써 서운공주 100일이에요.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내일 100일이에요. 귀여워 죽겠어. 자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저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옵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베이비.
1: 요즘 유행하는 건 서원이 엄마도 따라한다. 그리고 이것도 유행했으면 좋겠다. 은디가 좋아하는 시간 밀당 얼쑤 퀴즈. 시작하면서 제가 뭘 한 거냐고요? 아니 요즘 SNS 보니까 최애나 씨의 캐치캐치 안무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저도 한번 따라 불러봤습니다. 핫해 보였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쑤 퀴즈 내드릴 겁니다. 반짝이 김성호님께서요. 응디 그거 아세요?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는 응디가 유행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유행입니다. 진짜 핫하다니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성우님 정말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얼쑤 퀴즈요. 진짜 힌트 후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퀴즈 참여하고 정답 맞춰주세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시작해봅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인데요.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면서 이것 하신다는 분들 많아요. 라디오와 이것은 참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입니다. 저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을 할 때 참 행복해요. 근데 요즘에는 서원이 육아하느라고 저녁에 밖에 못 나가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서원이 조금만 크면 같이 동네를 걷게 되지 않을까요?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자, 이것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개주, 2번 덤블링, 3번 산책. 자,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아, 제가 힌트를 후하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가장 또박또박 말씀드린 번호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힌트로 나가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의 산다는 건, 강문경의 책임져.

밀당 얼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진영의 산다는 건 그리고 강문경의 책임지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인데요. 저도 서원이가 걷기 시작하면 저녁 때 같이 손잡고 동네를 걷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오긴 오겠죠? 자, 이것에 어울리는 단어를 맞춰주세요.

0: 날씨에 나가기 정말 좋죠. 맞아요. 산산하니 바람도 살살 불고. 정영수님께서 오늘도 저녁밥 먹고 5,000보 걷자.
1: 5,000보요?
0: 오, 밥 먹고 이렇게 좀 걷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그렇게 10분 안에인가? 10분 안에 동네 한 바퀴 그냥 쓱 걸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서 살이 안 찐다 그러더라고요.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2893님께서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하고 신랑은 제일 싫어해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3번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 3번 산책 맞춰주신 분들 5분 뽑아서요.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요.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합니다. 이 노래 듣죠. 안성준의 산책.

0: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려요. 반짝이 최경란님께서 응디 나이가 드니까 청력이 떨어져서 퀴즈 풀 때 귀를 아주 심하게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좀 알아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힌트를 4단계까지 마련해놨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다 듣고 나서 신중하게 정답 맞춰주세요. 자, 갑니다. 1초 힌트 주세요. 그 뭐 이거는 그 청력이 안 떨어진 사람도 잘 안 들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2초부터 잘 들으면 되죠. 2초. 자, 바로 갑니다. 2초 힌트 주세요. 발라드인 것 같죠? 일단 리듬이 안 나왔어.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목소리가 나오는지 박자가 나오는지 한번 더 들어봐야겠어요. 자, 3초 힌트 주세요. 발라드다. 그죠? 발라드야. 이거 댄스곡은 아니에요. 근데 이 충청도 노래인가? 뭐지? 이소영님께서 주나 마나요 1초는? 아 근데 2초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요. 알듯말듯 뭐야. 한 번 더 라고. 오, 김명희님께서 오늘은 최상으로 힘드네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3초 힌트를 한 번 더 들을게요. 네, 3초 힌트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3초 힌트 주세요. 이에요. 이 에클레어님께서 내 소모주기가 고장났다. 이 노래 좀 모르시는 노래인가? 되게 유명한 노래일 텐데.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이가 뭐냐. 제가 있잖아요. 제가 4단계 힌트 성대모사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불러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1: 미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행운아 찾아올까봐.
0: 크리스티나 씨 다들 아시죠?
1: 우리 시어머니께서 김치찌개를 드신
0: 크리스티나 성대모사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가사 혹시 제 목소리 때문에 집중하는 데서 잘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니겠죠? 이 가사가 들어간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나미의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0: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미의 미운 정구 운정 그리고 류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 4단계까지 들려드리는데요. 원래 제목을 연상시키는 가사는 피해서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넣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설점식님께서 아우 더 어려워요. 제가 성대모사 했더니 아우 더 어려워요. 이주연님께서 아니 김장훈님 성대모사 한 거 아니에요? 김장훈 씨, 김장훈 선배님 성대모사는 제가 진짜 잘합니다. 고향에 가는 날 진짜 똑같지 않아요?
1: 난 남자다
0: 진짜 똑같죠? 이 김정 선배님은 제가 특허를 냈어요. 김정희님께서 힌트곡 너무 좋은데요? 그쵸? 힌트곡이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8576님께서 제목이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이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133님께서 미운 인연. 미운 인연. 9256님께서 미운 사람. 0915님께서 미운 남자. 지금 이 세 분 같이 계시는 거죠? 그냥 이거 아무거나 다 보내보시는 거죠? 미운 뭔데 한번 다 보내봐봐 이렇게 하신 거죠? 1238님께서 저요, 저는 1초 듣고 알았습니다. 오, 정답 맞춰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자주 들었던 노래들은 바로바로 1초 만에 안다니까요. 강혜살님께서 크리스티나가 알려주니 이제 알겠네요. 크리스타가 아니고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씨입니다. 예. 권미라님께서 사무실에서 다들 퀴즈에 집중하는 모습이 낯설어요.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사람들이 집중하셨습니까? 아무튼 정답 맞춰주셨어요.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바로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진미령의 미운 사랑이었습니다. 아, 미운 사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힌트 들어볼게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이 노래 너무 좋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들려드리고요. 드라이브 뚜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진미령의 미운 사랑 듣고 왔습니다. 강혜영님께서 노래가 좋으면서 슬퍼요. 맞아요.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슬프고. 5281님께서 미운 남자, 미운 신랑, 미운 사랑. 신랑 미우세요? 강지훈님께서 아까 김장훈 씨 성대모사는 닭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장훈 씨 목소리예요.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봅니다. 지금부터 차가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6966님께서 응디 저 오늘 쉬는 날이어서 엄마랑 같이 갈비 먹고 드라이브 중입니다. 기분이가 너무 좋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트로트 박사거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갈비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 함께하고 게다가 어머님은 트로트 박사시고 이건 뭐 정답을 안 맞힐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 맞춰주시길 기대하면서 드라이브 트루 퀴즈 1단계 힌트 갑니다. 어떡하지? 나는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저랑 조금 친분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어떡해요? 들으셨어요? 우리 반지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강정림님께서 어머나! 반가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이 목소리 나 아는데!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아마 많이 맞춰주실 것 같아요. 이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힌트 주세요. 어머나! 이 말이 절로 나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반가워라. 아니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성대모사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제가 3단계 성대모사 힌트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1부분 들려드립니다.
1: 어촌마을 오기에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0: 우리 반지분들께서 정답을 많이 맞히시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대충 느낌은 알고 있는 산신령 씨. 산신령 선생님 성대모사로 한번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합니다. 안다미의 또또또.

안다미의 뚜뚜뚜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로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0178님께서 신토부리. 신토부리요? 아 뭔가 대단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7658님께서 한뚝배기. 한뚝배기 하실래? 예. 이거 누가 했더라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던 건데 이거 한뚝배기 하실래? 예. 2725님께서 이찬원 신토부리. 불이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그거는 짱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0772님께서 정답 찬또배기. 그 이찬원 씨 팬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르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주미진님께서 저도 좋아하는 가수라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어요. 대박. 맞아요. 정답 성공해 주셨습니다. 최가은님께서 졸렸는데 졸음 확 도망갔어요. 은비트 생리베리 감쌈. 정답 맞춰주셔서 저도 생리베리 감사요. 1557님께서 우리 아들이 잘 부르는 노래라 단번에 알았어요. 아드님께서 노래 엄청 잘하시나 봐요. 이 노래 그래도 어려운데. 아주 그냥 제대로 꺾는 노래죠. 자, 정답 발표합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요. 이찬원의 진또배기였습니다. 한쪽배기 아니고요.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흰또배기. 이찬원 씨가 하도 이 노래를 유명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찬또배기로 유명합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뽑아서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드라이브 뚜루 퀴즈의 정답곡 이찬원의 진또배기 듣고 오죠.

이찬원의 진또배기 듣고 왔습니다. 1283님께서요. 가은씨 방송 들어보니 알겠네요. 가은씨가 혼자 1인 다역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하셔서 우리 남편이 이 시간 방송에 빠질만 하네요. 남편분 따라서 오셨습니까? 반짝이 대주세요. 같이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이렇게 또 반짝이 한 분 더 모셨으니까 노래 듣고 오죠. 현철의 봉선화 연정.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히든
2: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인간의 빛나는 초록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박현빈의 샤방샤방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대답게 조금 이른 시각부터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 길어지고요. 돌발 상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계양 부근 갓길에 사고가 있고요.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성남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성남 요금소부터 3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군포 부근에서도 사고 여파로 군포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충주분기점 부근으로는 3건의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244km 지점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조금 더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부근으로 갓길에서도 2시간 넘게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는데요. 일대로 정체가 심합니다. 감곡 나들목부터 11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아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3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10번.
0: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금요일은 뭐 하기 좋은 날일까요? 오늘 금요일에 SNS에 가장 많이 업로드 되는 단어는 바로 하하 그리고 키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한글 자음인 히읗과 키읗을 연달아 쓰는 건데요. 여행, 축제, 쇼핑, 휴가, 데이트, 맛집보다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기분이 좋으면 아무 얘기에도 막 웃잖아요. 기다렸던 주말이 왔다는 게 그만큼 신난다는 뜻이겠죠? 금요일에는 이모티콘의 사용량도 는다고 합니다. 기쁨, 행복, 설렘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평소보다 2.5배나 더 쓰인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좋은 날이 맞는 거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왜 주말이 빨리 온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온 게 맞죠. 월요일이 빨간 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퇴근하고 뭐 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또 뭐 드실까? 뭐가 됐든 재미있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다양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금요일 오늘도 잊지 않고 본다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8240님 콩디 오늘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들의 여섯 번째 생일입니다.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었더니 손편지라고 답을 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지금부터 적을 겁니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여섯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어디서 손편지를 배웠을까요? 게임기 사달라고 찾을 법도 한데 손편지 굉장히 6살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늘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이순미님 서울서 대학 다니는 둘째 딸이 집에 오고 있대요. 집에 오고 있어. 어머님이 또 얼마나 신나시겠어. 남편과 셋이 저녁에 치맥하기로 했습니다. 거봐요. 이런 또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분 좋은 불금이에요 하시면서 이순미님 주셨습니다. 아내와 서해바다로 차박을 갑니다. 아내가 요즘 다시 일을 시작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차박도 하고 조개구이도 사줄까 합니다. 아주 낭만 있는 남편님이시네요. 아내 강정은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콩디 하시면서 2016님이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정은님 차박하고 힐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신님 새싹입니다. 출첵한 지 일주일 차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콩디에 오구 그랬죠 들으며 신나는 오후 보내겠습니다. 김용신님 보내셨어요. 새싹이야. 오늘 처음 왔죠? 아 일주일 됐어요. 아무튼 우리 용신님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함께 할게요.

아름다워 윤실 밴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공대하셨어요. 마음이죠.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 전에 캠핑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서 라라랜드를 들으며 인사해봅니다. 캠핑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허현식님. 자연 속에서 막걸리 마시며 푹 쉬다 갈게요. 누나 하셨습니다. 좋다. 굉장히 문자만 봐도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자연 속에서 막걸리 마시고 푹 쉬다 오겠다고 우리 현식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힐링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죠. 잘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고 싶다. 윤병현님, 안녕하세요. 쿵디님, 대구 시내버스 653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653번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3번을 자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 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의 마음입니다. 딸이 제주로 한 살살이 하러 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리고 여행을 같이 즐기는 거죠. 모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 이런 마인드 너무 좋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딸 즐겁게 보내고 와 하시면서 어머님이 박미숙님이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보통 자식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런다고 하면 빨리 와, 빨리 와서 뭐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재촉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참 멋있으시네요. 9618님, 콩디는 집에서 산이 보이나요? 보이죠. 보입니다.

네요. 아주 좋습니다. 9618님이 주신 문자였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로라, 윤상의 한 걸음 더 이렇게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복잡한 생각 오노, 머리 아픈 생각 오노. 드디어 찾아온 평일의 끝 금요일. 한 주 또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할 시간이에요.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복잡한 생각이 또 머리 아픈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선물로요 시원한 아이스 라떼 20잔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아이스 라떼 한 잔씩 시원하게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 제목만 썰렁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불금엔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6078님이 주신 문자예요. 퀵서비스 출첵이요. 잘하셨습니다. 출첵했어. 이뻐 이뻐. 오늘도 라라랜드 잘 듣고 있어요. 공디. 오늘은 거북이의 빙고가 급 듣고 싶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급 듣고 싶으면 들어야죠. 거북이가 노래합니다. 빙고.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김다희님, 뽀냐니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해.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작업한 일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휴, 아주 그냥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주말에 쉬려고 했는데 출근해서 일하래요. 너무 힘들고 서러워요 하셨습니다. 다희님,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천둥 번개 만나서 아, 앞이 깜깜하고 사면 초과일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굉장히 베테랑이 돼 있을 겁니다. 김다희님 파이팅입니다. 4822님, 콩디 저 소개팅 망한 것 같아요. 망했어? 아유, 왜 또? 주선자인 오빠랑 소개팅 남이랑 셋이 만났는데 주선자가 만취해서 챙기느라 소개팅 상대를 전혀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 배가 산으로 갔어 지금. 헤어지고 연락했는데 답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와요. 바쁜가 보지. 주선자랑 저 사이에 뭐 있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 두루두루 잘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 뭐야, 지금 주인공은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요즘 사람들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소개팅이 망한 것 같다. 미리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그냥 확실하게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 바쁠 수도 있잖아요. 4822님, 스스로 또 밀당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현님, 콩디 그거 알아요? 올해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길거래요. 벌써 숨 막힌다. 그럼 그건 알아요? 올해는 장마도 길거래. 아, 왜 이래. 시원한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신청하셨고, 6070님, 뽀니 언니, 저 오늘 만두 650개 만들었습니다. 오, 완판이 오늘 목표입니다. 힘을 주세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노래는 코요태의 시련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650개 만두 정성껏 만들었대요. 완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그리고 코요태의 시련.

콩디콩디, 속초에 중앙시장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요. 아, 시장 가서 닭강정도 사 먹고 줄 서서 막걸리 빵도 사왔습니다. 지금 라라랜드 들으면서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겠다. 닭강정이랑 막걸리 빵. 이 막걸리 빵 먹는다고 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배부른 오후에요. 전영심님이 문자 또 주셨고 조금래님 안녕하세요. 콩디 처음으로 콩을 깔았습니다. 처음으로 콩을 깔았어.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부탁드립니다. 조금래님이 신청하셨고 박주현님은 콩디 저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내일도 출근이에요. 저녁은 제육볶음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집 가서 집밥 먹고 싶어요. 흑 힘내라고 카라의 점핑 들어주세요. 흑 아 너무 귀엽다 이분 박주현님. 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378님은요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추억이 깃든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기분이 묘합니다. 오래된 옛사랑이 떠오르는 오후입니다. 옛사랑이 떠올랐어. 어쩔 거야. 신청곡은 이재성의 그 집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던져주셨고 6152님 신랑이랑 같이 월차를 내고요. 콧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잘하셨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대전에서 강원도로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비비의 밤양갱 가는 길에 와 신청한 노래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9961님은요. 주말에 친구와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신명근, 하범석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요. SES의 달리기입니다 하셨어요. 하프 마라톤 대회 우리 명근님 그리고 범성님 파이팅입니다. 꼭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1, 2등으로 들어오면 더 좋고 9272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요. 6월에 태권도 1품 심사를 봐요. 매일 열심히 연습 중인데 많이 떨리나 봐요. 서우야 결과가 어떠하든 엄마는 너를 늘 응원해. 서울을 위해 소란에 괜찮아 신청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태권도 1품 심사 봐요. 저희분도 응원하겠습니다. 9272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비비의 밤양갱 그리고 SES의 달리기 이렇게 두 곡을 또 묶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니 들을 수 없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이번에는 요 분입니다. 8320님, 라디오를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뭐가 생각난지 알아요? 오늘 생일인 게 생각. 오늘 생일이야.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공대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가족들 기념일은 누구보다 잘 챙기면서 왜 제 생일은 자꾸 잊게 될까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 생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번 지나치는데 뭐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생일은 진짜 잊지 않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주영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콩디. 아우, 암요. 해드려야죠. 남의 편이 퇴근길에 케이크 알아서 사오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프 이름이 김주영님입니다. 어? 우리 와이프랑 이름이, 우리 아내랑 이름이 똑같네? 잠깐만, 오늘 생일, 우리 와이프네? 하시는 분들 오늘 와이프가 케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걸로 하나 사서 집으로 어여어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320님 보내주셨어요. 김주영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고요. 반복된 야근에 눈이 감기는 불금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6시 칼퇴근 예정입니다. 아우 좋겠네요. 저희도 죽겠는데 사장님도 무지 피곤하신가 봐요. 퇴근길에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사우나 가야겠습니다. 8225님 보내주셨어요. 눈이 감기는 불금, 반복되는 야근, 오늘 그래도 칼퇴근 예정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냉면 한 그릇 맛있게 시원하게 들이키시고 사우나도 푹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김장묵님이 신청하신 곡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목소리도 마인드도 참 따뜻한 그런 분입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준비했어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 늘어나면서 곳곳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입니다. 앞서 기름램프와 홍지문 터널 안쪽에서 각각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여파로 지금 월곡에서 홍지문 터널 출구까지는 27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도 구리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작업하고요. 한남대교 부근으로도 아직 작업이 한창입니다. 두 구간 영향받아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어려운데요. 그 사이 청담대교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월드컵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처리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외관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통행 어렵고요. 반대쪽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디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하늘이 엄마라고 해요. 요즘 길가에 예쁘게 핀 장미를 보고 있으면 5월은 참 예쁜 달이구나 싶어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요. 거리에 활짝 핀 예쁜 장미 덕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보게 되네요. 장미를 보다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엔 이유 없이 설레고 작은 일에도 자주 웃곤 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감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지금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콩디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 가지면 좋겠어요. 콩디도 한여름 오기 전에 예쁜 꽃 구경 많이 하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꽃처럼 살아보아요. 라라랜드 팬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였습니다. 맞아요. 이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도 작은 일에도 자주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감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흐흐 하셨는데 잊지 않고 작은 일에 꽃 한 송이, 예쁘게 핀 꽃 한 송이 보면서 웃음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꽃길만 한번 걸어보아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미숙님에게 여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담으시면 됩니다.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2부에도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생각나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편하게, 프리하게 여러분들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9533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콩디, 저희 신랑이 버스 기사거든요. 지금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겁니다. 히히히. 신랑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참 사랑스러운 아내분이십니다. 그쵸? 남편분께서 이렇게 가장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신 걸 알면 얼마나 감동이실까요?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상은의 담다디 신청하셨어요. 퇴근하고 부산 놀러 갑니다. 아우 좋겠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어우 저도 좋습니다. 부러운 걸 어떻게? 6043님이 문자 주셨어요. 부산 사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래서 가요. 좋다. 마음은 이미 기차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콩디. 또 이 부산에 가면 부산의 멋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느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허미애님, 타방송만 듣다가 오늘 라라랜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어때요? 좋아?

언니 목소리 편하고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저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어우 압류. 악뮤의 소문의 낙원. 허미혜님 이렇게 또 문자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보람님, 오늘은 왠지 달달한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달달한 노래 신청해 주셨고, 3859님, 불금에는 이 노래죠. 다비치의 파리파리. 빨리빨리 퇴근해서 주말 달릴 겁니다. 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8760님, 아빠네 헌책방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책방. 운치 있고 좋은데 저 가끔 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꽤나 있었는데 요즘 헌책방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슬펐어요, 저는. 손님들이 더 보기 편하도록 장르별로 나누는 중입니다. 아빠랑 팥빙수 먹으면서 잠깐 쉬어갑니다. 주말까지 어떻게든 끝낼 겁니다. 되겠죠? 되게 해야죠. 노래는 걸의 아스피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8760님이 신청하셨어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걸의 아스피린.

5618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34년 만에 독립해 살아본다고 나갔습니다. 콩디.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좋으면서도 울컥한 이 마음은 뭘까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아우, 아들 잘 나갔다. 이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아들 혼자서 잘하겠죠. 암요. 밥은 할 줄 알겠죠. 아우, 요즘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너튜브 보면 금방 하지 않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이래요 하시면서 561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멀리 마산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0934님이에요. 배달 음식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장에서 라라랜드를 들으며 양팔을 깝니다. 매워서 눈물이 나요.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멋진 곡도 이렇게 생각나서 신청해 주셨고 엄마랑 건강검진 받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검진 때 안 좋다고 했던 위가 꽤 좋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오, 저는 이런 사연 받을 때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양희은의 참 좋다 하시면서 1221님이 주셨습니다. 어우, 정말 반가운 소식 이렇게 전해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가 좋네요. 그리고 신랑이 콩디의 왕팬입니다. 어우, 보는 눈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우리 남편분께서. 강영진님이 주셨는데

혼자 일하면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을 신랑을 위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윤현석의 들을 수 없는 독백 신청하셨고 오늘은요 속이 뻥 뚫리는 고음 노래 듣고 싶어요. 뭔가 시원한 노래를 찾고 계십니다. 1102님 그래서 신청합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그리고 2093님 급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급 듣고 싶어졌어. 고3 시절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던 노래인데 사랑에 울고 있던 까까머리가 이제 50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하셨고 7692님 불금이 뭐죠? 내일 혼자 또 출근해야 돼요 콩디. 그러게요. 불금이 뭐죠? 서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 또 아주 기가 막힌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띄워드리겠고 이어서 서쪽 하늘 듣겠습니다.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추출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매일 듣던 잔소리가 있다. 너 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디 동생이 언니한테 함부로 대들어? 엄마가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벽 보고 손 주고 서 있어. 언니와 두 살 차이인 나는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언니와 싸웠다. 마흔을 앞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언니한테 좀 버르장머리 없기는 했다.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난 아마 언니한테 똑같이 대들지 않을까 싶다. 아우 진짜 네 성질머리는 대체 누굴 닮았다니? 아니 언니한테 말을 좀 예쁘게 해. 언니가 네 친구냐? 어? 또? 뭐 엄마가 맨날 너한테만 뭐라 그래. 네가 언니한테 못되게 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거 아니야. 가서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얼른 가서 사과해. 엄마한테 혼이 날 때면 나도 한 번씩 생각은 했던 것 같다. 그러게 나는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싸움 딱일까. 엄마가 이모와 말다툼하는 걸 보기 전까지 말이다. 아니 왜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아는 척이야. 아우 시끄러. 그만 말해. 언니 나도 다 알아봤다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싸다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 왜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날 좀 믿어. 이모와 세 살 차이인 엄마는 이모한테 절대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장보러 시장에 가면 가게 사장님들이 엄마한테 꼭 언니냐고 묻는다. 손님이 언니예요? 아, 동생이에요. 아니, 말하는 게 꼭 언니인 줄 알고. 어릴 때 싸우면 언니분이 늘 적겠어요. 부하하.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이모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럼 엄마는 또 혼자 씩씩대며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언니인 이모를 잡돌이한다. 언니, 언니는 내가 놀림받으면 좋지. 거기서 아니에요 했어야지 고개를 우아하게 끄덕여.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언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나 이제 언니한테 김치 안 줄 거야. 어? 왜 자꾸 웃지? 나 화난 거 안 보여 언니? 엄마는 오늘도 이모에게 줄 열무김치를 담그며 투덜투덜한다. 엄마의 언니에게 짜증을 한 바가지 내놓고는 나한테는 네 언니한테 잘해! 라며 잔소리를 하신다. 엄마와 이모를 보며 언니와 나의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악뮤의 다이노소 듣고 왔습니다. 라라 가족 최주영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봤습니다. 어머님, 우리 따님에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낯서 빼 닮으셨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도 그래도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걸까요? 저는 좋은 향기가 나서 계속해서 웃음이 납니다. 사연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을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코나의 0934님이 신청하신 곡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준비했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저는 이렇게 끝나갈 때쯤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이 하나하나 사님, 뽀니 언니, 저 주말에 중딩 아들 친구네랑 가평으로 여행 갑니다. 좋겠습니다. 가평 좋죠. 엄마 아빠들 나이가 같아서 오 케미가 엄청나겠는데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따 장 보러 갈 건데 벌써부터 신납니다. 장도 같이 보러 가시나 봐요. 얼마나 신날까. 쭈네 윤네 가족 신나게 놀다 옵시다. 미리 기분 좀 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곡들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사님, 가평에 가셔서 삼겹살도 많이 맛있게 구워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257님, 나른한 오후 이 시간 핸드들이 무릎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 남희정입니다. 나른한 오후죠. 그렇죠? 이럴 때 또 카페인 꼭 필요합니다. 257님. 또 흔적 남겨주셨고 한여름 되기 전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겠죠. 왜요? 맘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죠.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질러보시면 어때요? 김현주님. 오늘은 신나는 노래가 무조건 듣고 싶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에 좋은 곡들 많이 흘렀는데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 좀 많이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정귀남님이 문자 주셨고 더운 날씨에 안동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0370님 보내주셨고 고2 딸내미 픽업 가는 길이에요 콩디 하시면서 황은희님도 문자 주셨고 뽀니 언니 차가 너무 막혀요. 조수석에서 졸았더니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너무 막히고 어깨는 아프고 2335님이 보내셨고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 참관하고 시원한 바다 보러 출발합니다. 대천 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8091님 아주 개운하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이는 마법 같은 노래들이 라라랜드에 잔뜩 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이성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1117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용수님도 5월이면 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첫사랑일까? 아마도 maybe 그렇겠죠? 김용수님도 라라랜드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정미조의 귀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감동스러운 사랑스러운 우리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인데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여파로 지하도로 초입부터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휴게소를 시작으로 안성까지 어렵습니다. 또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1차로엔 고장난 버스가 멈춰서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8km 정도 정체입니다. 반대쪽 천안에서 천안휴게소까지는 10km 막히는데요. 그 사이 천안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 안현분기점 부근에도 사고 있고요.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신천 나들목부터 여파 받습니다. 중앙선 지선 양산 쪽으로도 대동 1터널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거나 이상형을 만났을 때 상대방의 뒤편에서 샤라라 이렇게 환한 빛이 쫙 퍼져나오던 모습이요. 극에서의 조금 과장된 연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도 비슷한 작용이 있다고 해요. 바로 후광효과인데요. 어느 한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까지 더 좋게 느껴지는 현상이죠. 하나의 빛나는 특징이 대상 전체를 눈부시게 만드는 겁니다. 외모, 성격, 다정한 말투, 잘 웃는 모습이나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이 태도처럼 사람마다 빛나는 포인트 하나쯤은 다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좋은 빛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노리플라이의 눈부셔.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그래요. 아, 사람마다의 빛나는 포인트 하나쯤 아니면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다 관심을 가져야 발견할 수 있고 또 내뿜을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모, 성격, 다정한 말투, 이렇게 잘 웃는 모습,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선한 모습들이 이 본연의 빛나는 모습이 인정을 받아야 이 후광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나 매체 이런 데서 보면 우리 관념 속에서는 그 사회적 지위, 명예, 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후광 효과가 와 샤랄라하게 비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아,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네요. 우리 본연에 있는 그대로의 선함을 알아주는 우리.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항상 보이는 라디오 보시거나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 모습을 또 발견해 주시고 이러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후광 효과가 조금은 덕분에 나지 않나 생각해보는 인디입니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테니까요. 서로서로 예, 빛나는 우리가 되어보죠.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0: 열립니다. 이 방송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 부탁드려요. 사연 소개되면요,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 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딘가요? 드라이빙 포인트. 284님, 인디 교육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오전 9시부터 엉덩이 딱 붙이고 힘들었는데 끝나서 홀가분해요. 와, 9시부터 지금까지요? 와, 보통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죠. 움직이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건 학창시절 이후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보통 그 애누리도 있고 좀 시간도 주고 이럴 텐데 힘들겠나 보다. 후련하시겠어요. 박효리님, 최근 반창회 모임을 갔다가요, 친구들이 퇴근길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를 듣는다고 해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겠죠? 하하. 그래요. 내가 원래부터 들었었는데 오, 이렇게 여론이 또 스드인을 많이 듣는 이 세상이 되어서 아, 본인이 딱 등판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GHK로 시작하는 아이디님, 인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만두데이라서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두 650개를 만들고 판매를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직원과 사장님 모두 힘이 없네요. 만두데이? 우와, 만두데이 좋다. 하지만 이 만두데이는 즐기는 사람이 좋겠죠. 만들고 베푸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건데 무려 650개. 그래도 이거 다 완판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죠? 그리고 이광우님, 세차장 일찍 문 닫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아들이 가게에 와서 짬뽕을 사줬어요. 아내는 이어폰을 꽂고 스윗드라이브 듣는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짜 그야말로 한 장면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드님께 맛있는 거 드시고 아내는 또 스윗드라이브로 좋은 음악을 드시고 계시고. 네, 3178님, 이 시간엔 늘 저녁을 일찍 먹고 걷습니다. 들을 만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았는데 채널을 찾다가 알게 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야, 매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요, 먼 흑산도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흑산도에서. 와, 우리 스드인 흑산도에서 연락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그 와중에 찾고 찾다가 마음에 드는 스드인에 딱 정착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7057님, 여기는 식당 주방입니다. 홀에 손님이 꽉 차기 전에 잠깐 숨을 돌리는데 같이 일하는 아내 얼굴 보니까 괜히 짠하네요. 하루 종일 티격태격해도요, 결국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 저녁 시간을 앞두고 잠깐 짬을 났는데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보인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후광 효과가 싹 보이는 거죠. 아, 저 짠한 모습, 저 사랑스러운 모습. 잘해주세요.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드라이빙 포인트.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서 차태현의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듣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우리 스틴들 덕분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노민정님께서는 우리는 주말 부부입니다. 금요일마다 남편 보러 기차를 타는데요. 기차 시간이 스틴이랑 딱 맞아서 매번 들어요. 와우.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아니라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에 딱 나는 이때 남편을 보러 내려가면서 스테이를 듣는다. 하, 참 고맙습니다. 그죠? 그 한 번이라도 스테이를 안 듣고 남편 만나러 가면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리고 4905님. 아내랑 저녁 먹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오붓하게 좋네요. 제가 사는 곳은 물금인데요. 아이들이랑 야식 먹으면서 불금을 보내볼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언어유희. 네, 물금. 저도 물금,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이죠. 그거 볼 때마다 항상 항상 물금 불금 보내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붓한 시간 좋습니다. 그리고 새싹으로 송지영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디 처음으로 문자 보내본

0: 항상 파밤 이건 삼촌이 되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밤 삼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무인음악가게 시작하기 전에 파밤 들려드리겠죠? 자, 우리 노민정님, 4905님 그리고 처음 오신 송지영님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는 무인음악가게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밤. 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오늘 키워드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운 존재가 있으시겠죠? 제목이나 가사에 그리움이 들어간 노래도 좋고요. 그리움을 담아내고 또 표현한 그런 노래도 좋겠습니다. 한 곡을 골라서 무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선곡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김종국의 행복병,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요. 우리는 무인음악가게에서 만나요.
1: Hey girl, this is my confession.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그리움입니다. 보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 노래에 담아 띄웁니다.

0: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은 그리움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보고 싶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로 시작했어요. 그리움의 끝판왕이죠. 아 절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박기영의 그리움만 쌓이네였어요. 노영심 씨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박기영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서지원 씨의 I miss you.
1: I miss you, I miss you. 그 그리운데 이렇네.
0: 너무 좋았어요. 그리워 참. 자 이렇게 좋은 노래 보내주셔서 선곡 채택돼서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방송 끝난 다음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함이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가 선곡표에 있으면요.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광고 듣고 올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령경님, 인디, 우리 딸에게 라디오를 들려주면서 인디 삼촌 목소리라고 했더니 손을 입에 대더니 인디언 소리를 내요. 인디언 삼촌이라네요. 아유, 귀여워. 그렇죠. 인디로 시작하면은 인디언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딱 우리 귀여운 따님의 참 순수한 모습에 또 한번 이렇게 웃게 되네요. 저는 처음에 인디라고 이제 할 때 그 인디 뮤직 있잖아요. 인디펜던트 음악 하시는 예, 인디. 뭐 스위스로우도 인디 뮤지션이죠. 그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단어 이거에 익숙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뭐 인디 뮤지션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나요. 인디는 뭐 이노진 DJ야. 그죠? 우리 아이도 반가워하는 목소리라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5285님, 1박 2일 대전 여행을 즐겁게 끝내고 왔어요. 유명한 빵을 사려다가 기차 시간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뛰었던지. 바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또 시작하고 싶네요. 아쉽당. 하, 1박 2일이라 그래요. 아이고, 이게 참 여행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박 5일이면 얼른 집에 가고 싶고요. 1박 2일이면 아, 좀 더 하고 싶다.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대전 여행이라고 하면은 가야 할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그 빵집도 가야 되고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 서두르셨을까 생각됩니다. 요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다음에 꼭 여행 계획 잘 짜셔서 좀 길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민경님, 라디오에서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노래가 나와서요. 신랑이 아, 이 노래가 그 노래야? 그 매일 듣던 그 드라이브 진행자분 노래? 그러네요. 캠핑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 스윗드라이브 함께여서 저녁이 즐거워요. 맞아요. 신랑님 맞습니다.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저예요.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스위스로우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고요. 여러분께 가장 잘 불렸으면, 많이 불렸으면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 또 잘 알아주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공연장이나 행사장이나 부르고 다니는 노래. 스위스로우의 사랑해를 부른 스위스로우의 리더가 저 이노진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아, 이제 1부 끝곡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위스로의 사랑해. 요 계속 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사랑해 들으시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는 아직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인데요. 마장램프부터 연희램프 쪽으로 쭉 답답합니다. 앞서 홍제램프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 영향이 남아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능해 부근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휴게소를 시작으로 안성까지 어렵고요. 또 안성 부근 2차로에선 사고가 나 처리 중입니다. 더 지나 신갈분기점 1차로엔 고장난 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여파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8km 정도 어렵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인 부근에선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지금 회인 나들목일 때 2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연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저 인디가 아끼는 노래를 콕 집어서 한 곡씩 공개합니다. 인디 픽. 인디 픽.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승기의 되돌리다입니다. 2012년 11월에 발매된 이승기 씨 5.5집 되돌리다의 타이틀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차세정 씨랑 함께 작업했는데요.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현장을 회상하는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승기 씨의 감성 보컬이 막 돋보이면서 이 아련한 느낌을 배가시켜줍니다. 편안하게 듣기 좋은 명품 발라드 한 곡 들고 온 겁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5월의 마지막 인디픽은 이승기의 되돌리다 였습니다. 이번 5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되돌려보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많은 스드인들께서 특히 행쇼를 많이 외쳐주신 것 같아요. 사연들을 들으시면서도 행쇼 잘 사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뭔가 행쇼를 외치는 그 끄트머리에는 항상 남아있죠.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요즘 단어로 포모? 내가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결핍의 감정들이 좀 배어나온 것 같아서 그분들을 다독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오늘 인디픽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허밍으로 마치는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착하신 인상적인 한 컷 나눠주세요. 사진도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 실라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죠?
1: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저의 허밍을 잘 들으시고 이 노래의 제목과 원곡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라떼 쿠폰
0: 아라크
1: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우리 백동우 어린이 버전이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런 느낌 물씬이었죠? 정말 힌트가 잘 들어갔고요.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이의 목소리로 순수하게 정말 청순하게 부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좀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기도 하고 그 끝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이 버릇은 고칠 수가 없네요.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휴 어른이야 어른이 되어버렸어. 고칠 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잘 맞춰주셨습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정답 당첨되신 분들께는 아이스 라떼 쿠폰 아라쿠 보내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이라는 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정답 꼭 듣고 오지요. 화이트입니다. 네모의 꿈.

0: 맞습니다. 아직 해수욕장 개방은 하지 않았지만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파도를 맞았는데 차갑지 않고 시원했네요.
1: 우와.
0: 저 해수욕장 맞아요. 광안리나 해운대나 사람이 사시사철 많죠. 정말 명소니까 관광객들도 많을 거고 이 저녁 시간에는 산책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변이 워낙 또 잘 돼 있고 하니까요. 시원했다고. 엄청 지금 추울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곧 그냥 바닷물도 막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무더위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병옥님 사연이었습니다. 박명진님, 5월의 장미라더니 학교 담장 따라서 장미꽃이 활짝입니다. 매일 집으로 가는 길 자연이 다른 풍경을 선물로 보여주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쵸. 같은 길인데 같은 하늘과 같은 건물과 같은 거리인데 화단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에 피어나는 그 푸르름이 점점 달라지면서 진짜 하루도 같은 날이 없죠. 진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6479님,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대학생 아들이랑 고2 딸이 있는데요. 애들은 연애하러, 친구 만나러 다 나갔어요. 엄마가 온 우주였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각자의 세상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엄마가 되었을 때 제 목표가요. 아이들을 제법 괜찮은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서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괜찮아 라고 스스로 토닥토닥 해야겠죠. 와, 저는 그저 부럽고 훌륭하고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른 나이에 아이 가지시고 이렇게 벌써 장성한 두 아이의 부모님이십니다. 잘 컸으니까 또 잘 키우셨으니까 이렇게 사회에 좋은 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젊은 친구들로 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괜찮아가 아니죠. 진짜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이제 6479님 본인의 그 자유의 인생을 또 살아갈 얼마나 좋은 시기가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그러시겠죠?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이제 또 우리 스티인들의 오늘의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그리고 양희은입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5864님 어우, 손주 사진 잘 도착했어요. 어, 멋지게 야구 선수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10살 된 우리 손주 너무 멋지죠? 한 달에 4번 야구하러 갑니다.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독수리 팬이고요. 인디는 어디 팬이에요? 아, 그래요. 독수리 야구단 정말 재밌게 야구 잘하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홈에서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빠져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주. 와, 10살인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까? 와, 역시 운동선수라 다르네요. 체격도 벌써 이렇게 큽니다. 저는 쌍둥이 팬이에요. 0021님 오랜만에 시내 나가서 남편을 조르고 졸라 네컷 사진 찍어봤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오늘의 향기와 공기가 사진에 담겨서 우리의 추억이 되었네요. 네컷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는데 어색하긴 한 모양입니다. 근데 0021님께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게 카메라를 보고 또 남편 껴안으시고 하트도 하고 뭐 V도 그리면서 잘 찍어주셨는데 우리 남편이 무표정에다가 자세도 다 똑같아요. 우리 남편 이 적응이 안 돼서 어색한 건지 아니면 하여튼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꼭 웃고 찍기 이거 목표야 하고 시켜보세요. 9301님 대학교 4학년부터 사귀어서 9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용기 오빠, 학생 때부터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시절까지 다양한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네. 나의 늦은 박사 도전을 응원해줘서 고마워. 연구라는 게 답이 없는 걸 찾아 나서는 과정이기도 하고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만 깨닫고 있어서 괴로운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오빠도 여러 고민으로 무거울 텐데 티도 못 내고 유유. 때론 나에게 기대줘. 하트 사랑해. 너무 좋은 한 쌍이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서로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길에 도움이 되고, 또 때로는 이쪽이 좀 무거운 것 같으면 짐도 짊어지면서 계속 응원하고 같이 걸어나가는 거죠. 9301님 그리고 우리 용기 오빠 정말 사랑스럽고요. 아주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꼭 기쁜 순간에 펑펑 울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덕분이야, 사랑해 하시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8646님 얼마 전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야 휴대전화 글씨가 왜 이렇게 흐리냐 라면서 단체로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더니 결국 다 같이 안과 정모를 하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신 진단명은 슬프게도 노안의 시작. 마음은 아직 교복 입던 그 시절 그대로인데 노화가 왔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면 너 눈 영양제 뭐 먹니? 돋보기 맞췄어? 라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바쁩니다. 비록 눈은 침침해졌지만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2.0 만점인 우리 친구들. 얘들아, 영양제 꽉꽉 채워먹고 조만간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아유, 글도 참 잘 써주시네. 눈은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크게 봐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2.0, 3.0 만점이다. 그죠? 노화를 어떻게 인간이 늦출 수는 없고요.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춰가면서 적응해가면서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사정 이야기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주식회사에 좋을 거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면, 집으로 가는 길에 떠오른 오늘의 다양한 순간, 우리 스트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너무 공감하는 사연도 많고 좋죠.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립니다.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더 팬의 연예인, 그리고 모세의 사랑인걸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은 우리 3228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3 청취자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이노진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찾아와요. 따뜻함에 반했거든요. 처음으로 문자도 보내요. 파이팅! 6시 기다릴게요. 날마다요. 고맙습니다. 애교를 담뿍 담아주셨어요. 기다릴게요. 우리 형님 누님 청취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의리로 저희 방송을 지켜주고 계시죠. 그중에 3228님도 계시는 거 압니다. 항상 편안한 저녁 좋은 음악과 함께 안락하게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이 곡으로 선물하겠습니다. 최백호와 주현미의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2: 손을 잡고 함께 거닐던 풍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는 현재 퇴근길 정체 흐름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쭉 어렵습니다. 그 사이 반포대교 부근으론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노지 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2, 3, 4차로 3개 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김포요금소부터 2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중동에서 송내까지 짧게 막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1km 길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8km 밀립니다. 반대쪽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도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평일 저녁의 지하철, 사람들은 나란히 앉아있지만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난 왜 사는 걸까?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빚을 어떻게 갚지? 천사는 그 중에서 한 남자의 절망적인 소리를 따라갑니다.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날 외면할 거야. 거울 속에 날 때리고 싶어. 천사는 남자의 옆에 앉아 그 굽은 어깨에 손을 얹는데요. 천사가 그의 소리를 들어주는 순간 그의 마음은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 일이 좀 수월해지죠. 거울 속에 내가 미웠던 당신에게 이 시간 그런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제이가이스 밴드 Angel in Blu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의 한 장면으로 5월 29일 금요일 드림팝 열어봤습니다. 아, 종일 기분이 구겨져 있다가도 딱 한 사람만 내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면 숨통이 그때서야 딱 트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 영화 속 천사처럼 제가 여러분 옆자리에 슬쩍 앉아볼게요. 혼자 끌어안고 있던 생각들, 고민들,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 다 좋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Bay City Rollers, I only wanna be with you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입니다. 드림팝 8주년 맞이 공연 선물 준비되어 있죠.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던 특사들의 이야기, 뮤지컬 헤이그. 배우 오만석, 송일국 더블 캐스팅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오늘까지 총 10분 추첨해서 1인 2매씩 총 20분께 티켓 보내드릴게요. 관람하실 수 있는 날짜는 6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총 4흘입니다. 공연 장소는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고요. 정확한 주소와 날짜, 시간 등은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원하시는 날짜를 꼭 지정해서 적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양혜정 씨, 35도 소주로 담근 20년 된 매실주를 시작으로 복분자주, 사과주, 산딸기주, 더덕주, 오미자주, 자두주까지 술 담그는 것을 좋아해서 많이 담가 놓았는데요. 병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금주령을 내려서 매일 쳐다보며 침만 삼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그림에 떡이네 정말. 아, 금주령을, 그래요. 아, 금주령을 내렸으면 드시지 마셔야죠. 근데 정말 딱 한 잔 정도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금주령 내렸으면. 예, 요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정말 진짜 중요한 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한 잔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한 잔, 네, 허락을 일단 받으시고. 야, 진짜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담그셨어요. 복분자주, 상화주, 산딸기주, 더덕주, 오미자주, 자두주.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 못 드시는 거면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선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야, 손수

만든 이술 얼마나 이거 귀한 겁니까? 사려면은 이것도 비싼 건데. 야, 그래요. 좀 그렇게 처분을 하시는 게, 아, 왜냐면 눈에 보이면 자꾸 이게 마주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일 쳐다보시면서 침만 삼키신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736님,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모니터를 무료 나눔하기로 했어요. 문고리 나눔으로 했는데, 가지러 온다고 했던 분이 며칠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황당. 예. 그러게요. 저도 가끔씩 이, 저기, 예, 그 중고마켓, 그걸 요즘은 보니까요, 많이 안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봤는데 며칠 만에 연락이 와, 아, 그러니까 며칠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저기, 뭐,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팔 거, 예, 팔 거를 이렇게 내놨는데, 3일이 지난 뒤에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기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벌써 다른 상품을, 다른 물건을 사줬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것만 계속 그 앱만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람이 온다 그래도 워낙 뭐 그것만 있나요? 다른 것들도 워낙 많아서 아 무료 나눔하는데도 예뭐 소식이 또 오겠죠. 예 나눔하시는데 열받는 속을 달래려 예, 본조비의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You give love a bad name. 신청하셨고요. White Snake의 Fool for Your Loving까지 두곡 듣죠.

열받은 속이 좀 잠잠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0736님이 신청하신 본조비 You Give a Love a Bad Name 들었고요. White Snake 예, Full for Your Loving까지 들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7907님, 4년간 단

다녔던 물류센터 야간 일을 그만두고 주 5일 주간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다 보니 한 달 정도는 고생했는데 이젠 밤에 잠도 잘 잔답니다. 더 좋은 건 그동안 못 듣던 드림팝을 이젠 집에서 편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자나? 예. 앞으로 더 잘 자주 올게요. 그렇죠.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거. 예. 해 뜰 때 일어나고 해질 때는. 예, 이게 뭐, 사람의 생체 시계가 그렇게 원래 돼 있는 거죠. 뭐, 야행성, 뭐, 이런 얘기들은 산업화의 산물이죠. 예. 전구를 발명하면서부터 24시간 이제 불빛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건데, 몸은 알죠. 예, 몸은 계속 이제, 예, 잠을 자야 한다, 피곤하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뇌를 속이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아, 그러니까 야간에서, 야간에 잠을 못 주무시고, 저는 그게 진짜 가장, 건강을 해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밤에 깨서, 뭐, 물론, 그 이제 뭐 밤이라는 시간이 그건 있죠. 이제 감성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는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거나 창작 그 열정, 예,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시간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진짜. 아, 저는 진짜 사연 보내주신 것 중에 잠 잘 주무신다라는 그 사연만 보면 마치 제가 숙면을 취한 것 같은, 예, 여러분 아주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예, 이렇게 드림팝 들으시면서 긴장 푸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러시니까, 예, 숙면 취하시는 거죠. 다행입니다. 790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정인 씨. 재수하던 시절 공부할 때 방해만 하던 남친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 방해만 하던 남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네. 궁금한데요. 뭐 그이 다른 뭐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자 She's Gone 예 신청을 하셨습니다. He's Gone입니까? 지금은 자 Still Heart She's Gone

테일러 스위프트 더 페이트 오브 오피리아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538님 여름 타는 사람도 있을까요? 일단 제 주변엔 저 말고는 없어요. 매년 6월이 다가오면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는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계절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예. 네. 저는, 3월이 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3월. 이게 신학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학창시절에 3월, 예, 그때 기억이 한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좀 갔던, 예. 그래서 요즘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봄 되고, 3월에서 4월 이럴 때는 기분이 막 들쭉날쭉 좀 더 그랬습니다. 굳이 뭐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뭐 계절이 지나면

또 지나가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6108님 인터넷에서 IQ 테스트를 해봤어요. IQ도 나이가 갈수록 떨어지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IQ 124가 나와서 우리 반에서 제일 똘똘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네요. 인터넷에서 하신 거는 그렇게 좀, 예, 좀 이렇게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잖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뇌활동이 활발하던 젊은 시절의 그런 어떤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왜 이걸,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지하게 임하셨나? 추하영 씨, 예, 요즘 저의 화두는 인공지능과 주식, 틈틈이 공부해서 투자도 하고 AI 활용해 보겠다고 외친 지몇 달이지만 아직도 외치고만 있네요. 중요한 건 알겠으나, 저한테는 진짜 생뚱맞은 분야라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래도 이 기조는 계속 가져가려고요. 네. 인공지능과 주식을 결합한 그 책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 가시면은. 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예,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그럼 나올 건데. 자, 올리비아 딘의 I've seen it 신청하셨고요. 엘리 골딩입니다. How long will I love you?

0: 고품격 퀴즈 드림 밥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뜻밖의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히다 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동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We can't die for you는 이것 한 사람을 놀리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1: 아, 놀랬지 너.
0: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놀라다, 2번 노란하다, 3번 놀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The Weeknd의 Die For You 예, 6539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놀라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 시스코의 Incomplet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사이는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서 이용 전에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 정체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돌발 구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에서도 3개 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김포 나들목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뉴 에디션 Call It Now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

0: 이기광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샌디 로퍼 쉬밥 396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목적지도 없이 드라이브로 했답니다. 게다가 예쁜 카페에 들러 맛있는 브런치도 먹었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너무 예뻐요. 정말 오랜만에 힐링하고 왔답니다. 샌디 로퍼 쉬밥 들려주시면 어제 일을 추억하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속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네,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냥 하루는 완전히 그냥 프리한 거죠. 뭐 어딜 가든 뭘 먹든 예, 뭘 보든 그냥 계획 없이 예,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물론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나름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계획해서 갔는데 뭐 기대했던 거 기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하면 거기는 어떨까? 맛이 어떨까? 근데 이게 막 예상보다 너무너무 좋은 경우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목적지도 시간이 허락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이 갈 사람이 또 시간이 돼야죠. 예, 이런 경우는 아 부럽습니다. 3966님. 네. 이상 화이트님 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6428님, 저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인정한 근수저예요. 운동 처음 간 날 인바디를 쟀을 때 골격근량 24kg, 근육량이 40.87kg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육 잘 붙는 여자는 처음 본대요. 이러다 저 마동석 씨만큼 커지면 어떡하죠? 저 지금 이 근육량 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예, 저보다 더 많으세요. 예, 제가 그 이거를 보통 이 저기 뭐 근육량 뭐 이런 예 기계에 올라가서 재면 제가 근육량이 많이 나올 때가 36 예 36kg 그리고 체지방이 많이 좀 빠졌을 때 예 그때도 그래요. 근데 근육량이 40.87kg면 아니 와 아니 체중이 도대체 얼마나 나가시길래 근육량이 40kg가 진짜 근수저 맞으시네요. 예, 와.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일단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잘 붙어요. 예, 근육이 없는 분들보다. 야, 이건 진짜 하늘이 내린 몸인데요. 예,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체지방 빼는 것보다. 예, 그건 아마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웬만큼 노력해서는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약간 타고난 것도 좀 있고요. 야, 골격근량 24kg, 근육량이 40.87. 이거 아마 저기 운동 좀 해보신 남성분들은 요거 지금 들으시고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탄성을 지르셨을 것 같은데, 와. 근육량 많을수록 좋죠. 예, 나중에 아주 건강하게 잘 예, 지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거니까 요거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꾸준 그리고 그래도 왜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막 진짜 여기 저기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남성들처럼 막 우락부락하게 막 이렇게 될 거라고 걱정해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완전히 무슨 운동선수처럼 예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예 식이요법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너무 부러운데요. 근육량 40.87kg. 저 좀 떼주세요. 아, 642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Tiffany, I saw him standing there. 그리고 데비 깁슨, Electric Youth.

티파니 I saw him standing there 그리고 데비 깁슨 Electric Youth였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167님,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딸이 요즘 집안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뭔 말을 못하겠어요. 아내랑 딸이 싸우고 있으면 저는 뒤에서 몰래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딸이 크면 보여주려고요. 네가 우릴 이렇게 탄압했다 하는 증거자료죠. 체증을 하시는구나. 체증에 능하시군요. 체증. 근데 이걸 혹시라도

사춘기가 안 끝났는데 이걸 만약에 이게 발각이라 뭐 어떻게 실수로 발각이라도 되면 지금까지 날 이렇게 감시한 거야? 나중에 설사 성인이 돼서 이걸 봤다 그래도 약간 좀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좋은 거는 안 찍고 내가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것만 이렇게 찍은 거야? 아, 내가 막 이해할 겁니다. 그쵸, 이제 본인이 잘 몰라요. 본인이 왜 짜증을 내며 본인 기분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커서 그때 기억은 아마 그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기보다는 재앙이 아닌 게 성인이 돼서 사춘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진짜. 예. 본인이 어떤 친구들은 본인이 그렇게 짜증을 냈으며 엄마 아빠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도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말 힘들었던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거를 이제 계속 기억에 갖고 있는데 정작 괴롭힌 당사자는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게 참 신비하죠. 예.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스럽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본인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약간 죄책감에 좀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책감, 아, 내가 정말 이랬다고? 예, 체증은, 아, 그냥 이쯤에서 요것만 그냥 좀 하시죠. 체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일종의 약간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타미 페이지, I'll be your everything.

0236님이 신청하셨어요. 예, 영화 러브 어페어 OST 엔니오 모리콘의 Waiting for that day. 예,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926님, 중학생 딸이 화장을 해줬는데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잘 됐네요. 근데 화장을 받으면서 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얘 반에서 21등이에요. 반에 23명 있고요.

0: 아니, 뭐 어때요?
1: 아니, 메이크업을 이렇게 잘하는 따님을 두셨으면, 아니, 이걸 잘, 예, 소질을 잘 개발을 해서 이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예, 서포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지금 7926님이 인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뭐 이런 아이들 공부 뭐 교육 얘기 뭐 입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 세대 이제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에서 학교 성적 공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패러다임에서 아이들이 살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때의 어떤 학력 위주 뭔가 성적, 예, 입시 이런 것들과는 아니 뭐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본인이 잘하는 거, 흥미로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뭔가 영감을 주는 게 오히려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지금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잘 됐다고 만족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예, 반에서 23명 중에 21등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예, 본인이 더 잘합니다. 예? 본인이 더잘 알아요. 7895님, 동네 주변으로 온통 빨간 장미가 피었는데, 어느 집 담장에 노란 장미가 있지 뭐예요? 예, 얼른 달려가서 사진 여러 컷 찍었습니다. 노란 장미가 통통해 보여서 더욱 예쁘더라고요. 예, 눈과 마음에도 한가득, 예, 담아왔습니다. 예. 저는 그 약간 옅은 핑크색 그 장미가 너무 예뻐요. 예, 빨간 장미보다. 그리고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통한 그 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제가 한 100송이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요. 막 길거리를. 누구 안 줘도 돼.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쁘고, 예. 와. 자, 에디트 피아프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라비앙 호스, 그리고 샤를 트렌의 라메르.

피아프 라비앙 홍스 그리고 샤클 트렌의 라메르 두 곡이었습니다. 5782님 보험사 서류를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1시간 거리를 달려 방문 접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신분증이 없더라고요. 서류에 신분증 복사본이 있어서 눈앞에 있는 제가 진짜 본인인데 이것 좀 봐주세요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터덜터덜 나와서 우편으로 보내려고 프린트 카페를 거쳐 우체국에 갔는데 이번엔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가방에 잘 넣었는데 오늘 날 잡았구나 싶어서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자책하다가 이대로 집에 가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서점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니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독하게 안 풀리는 하루였지만 책 한 구절로 마음을 씻어내고 나니 이것도 다 살아가는 에피소드다 싶네요. 그래요. 예. 야, 서점이라도 없었으면 이 생각이라도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예. 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제가 진짜 본인인데 이게 너무 억울하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라고요, 저. 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올드 앤 와이즈.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금요일 밤 끝곡 아트가 펑크의 곡 준비했습니다. Bright Eyes 전해드리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남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않은 행운이 절로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운이 안 따라주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운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옮기다,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는 역동적인 기운에 가까운데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운이 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죠. 일단 뭐라도 시도해보고 치열하게 움직이다 보면 혹시 모릅니다. 어느 순간 행운이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지도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행운을 빌어요. 페퍼톤스의 노래로 5월 29일 금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운이 좋다 할 때의 이 운자가 움직일 운이라는 뜻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계속 옮겨다니는 게 운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머물러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또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에게 굴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그 운을 찾아서 부지런히 옮겨 다니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또 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이게 큰 위로가 되네요. 김아영님, 승진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였거든요. 똑 떨어졌네요. 입사 5년 차인데 승진하기 이렇게 어렵네요. 저도 얼른 과장이 되고 싶은데 씁쓸한 마음을 소주와 족발로 달래봅니다. 다음번엔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하는 게 참 입사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남들이 승진할 때 나만 남아있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또 이 운때가 맞으면 그때 멋지게 승진하리라 믿습니다, 형님. 박예은님, 제빵사 자격증 시험 봤는데요. 합격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취직 준비 잘해서 멋진 제빵사가 될게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요즘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렇다고 시험이 어려운 건 정말 또 변치 않는 사실이더라고요. 예은님이 정말 정말 건강하고 사랑이 담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그날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옵니다. 이러다가 정신 차리면 나 올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하면서 2026년이 끝나 있을까봐 두려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밤그대에서 딱 좋은 시점에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서문탁의 3위인 곡, 먼저 들으신 곡은 마야의 위풍당당, 남혜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수연님, 회사 옮기고 오늘 첫 회식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족발집에 갔어요. 저 원래 조용한 편인데 살짝 취해서 그런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져서 엄청 신나게 놀다 왔네요. 이를 계기로 동료들이랑 조금 더 편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 거겠죠. 회식을 해서 한 잔씩 걸치고 좀 격의가 없어지면서 친해지는 건데, 또 부작용은 그 다음날 술 깨고 갑자기 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수도 있다는 거. 정윤숙님, 가끔 퇴근할 때 동료를 태워다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시다가 남은 커피를 차에 두고 내리더라고요. 깜빡한 건가 싶어서 저번엔 별말 없이 제가 치웠는데 오늘 보니 또 두고 내렸네요.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한마디 해야겠죠? 습관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 저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의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어머어머 내 정신 좀 봐 이러면서 또 조심하실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그런다면 태워주지 마세요. 5849님,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여학생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다음역에서 내린다고 거짓말하고 자리 양보했어요. 덕분에 저는 옆칸으로 옮겨서 40분이나 서서 왔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하고 좋았네요. 와, 5849님은 천사네요. 이 세상에 이렇게 또 자기가 생생

짜증내지 않는 천사가 있다는 거. 사실 야, 여기 자리 양보하고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으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럼 학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내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물론 그건 내가 유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다. 학창시절에도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체육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틈만 나면 그늘을 찾아 앉아있기 바빴다. 어른이 되어서도 일상에서 하는 운동이라고는 걷는 게 전부였고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뛰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덩이가 무거워서 주로 입으로만 떠드는 유형인 내가 요즘 운동에

빠져버렸다. 다들 취미생활로 달리기, 수영, 요가, 테니스, 골프, 탁구, 클라이밍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그렇구나, 남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란다 했던 건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경험을 주로 해왔던 나에게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였고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하지만 몸이 어느 순간 자꾸만 뭉치고 뻐근한 느낌이 들어 고민 끝에 그나마 정적으로 보이는 요가를 시작한 후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우선 내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요가는 절대 정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마음이 몸을 길들이는 시간을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내 몸이 워낙 뻣뻣해서 아직도 고장이 난 듯 수시로 삐그덕대고 원하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건강하게 다져가는 과정이었다. 오늘도 나는 퇴근 후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요가를 하고 왔다. 물론 가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오늘은 쉴까?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몸을 끙차 움직여 일단 학원 앞까지 갔다. 그리고는 오늘도 팔을 쭉 뻗고 척추를 둥글게 말고 골반을 정렬하고 중심을 잡고 다양한 몸 동작들을 취해가며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풀어냈다. 마지막에 요가 매트에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대자로 눕는 순간에는 아, 역시 오길 잘했다. 만족감이 차올라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도 한번 해볼까? 의욕이 불끈 솟았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154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운동이 그렇죠.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왜 하나 그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고 나면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바로 바뀌잖아요. 하길 참 잘했다 뿌듯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참 힘든데요. 지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뒤늦게 운동의 재미에 빠진 만큼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다른 운동 도전해보면서 또 본인이랑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SES의 달리기, 주성원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 6305님 224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SES의 달리기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2630님 딸이 실용음악과 1학년인데요. 고3 때보다 더 바빠요. 합주하느라 매일 12시 넘어서 옵니다. 지하철까지 매일 데리러 가고 야식까지 챙겨주느라 워킹맘은 힘드네요. 아이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이렇게 바쁘군요. 정말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세상에 쉬운 공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님, 남편이 에어컨 수리 일을 하는데요. 요즘 엄청 일이 많아요. 그래도 바빠서 좋다는 우리 남편. 제가 보양식으로 오리탕 끓이고 있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고 올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와, 집에서 오리탕을 끓이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설마 오리를 정말 잡으신 건 아니겠죠? 서혜영님, 학원 간 고3 딸이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며 만두 다섯 개만 먹고 싶다길래 편의점에 만두 사러 갑니다. 그냥 주무세요 하고 싶지만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잘 챙겨줘야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를 콕 찍어서 숫자를 특정했을까요? 다섯 개. 아주 배고프진 않은데 또 출출하고 공부하다 보면 늘 그렇죠. 머리를 쓴다는 게 확실히 칼로리 소모가 꽤 있습니다.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조기영님, 조민진님 신청곡이에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됐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SG워너비의 네 사람.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 때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브이오에스의 눈을 보고 말해요. 브이오에스는 2004년 데뷔한 3인조 보컬 그룹이고요. 팀 이름은 보이스 오브 소울의 약자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VOS의 1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타이틀곡인 소중한 사람을 위해 보다 후속곡인 이 노래가 훨씬 큰 인기를 얻었죠.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언제쯤 웃으며 얘기할까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류승수, 이은성 주연의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 이 작품은 태권도 사범인 무열, 만화방 주인 용수, 가짜 타로카드 점술가 희경, 엄청난 부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몸만 커진 애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나도 그렇고.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책의 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장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봉주연의 두 번째 시집 우리는 모두 이불에서 태어난 걸요 중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는 추울 거야. 아침 저녁으로 후회하기 위해 봄이 있는 것 같아.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찐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바이브의 오래오래.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였고요. 대사에 찐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 OST에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WN 웨일의 RPG 샤인, 불독맨션의 해피 벌스데이 투 미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로이킴의 봄이 와도, 김보경의 봄처럼,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민영님 신청곡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금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금요일은 뭐 하기 좋은 날일까요? 오늘 금요일에 SNS에 가장 많이 업로드 되는 단어는 바로 하하 그리고 키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한글 자음인 히읗과 키읗을 연달아 쓰는 건데요. 여행, 축제, 쇼핑, 휴가, 데이트, 맛집보다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기분이 좋으면 아무 얘기에도 막 웃잖아요. 기다렸던 주말이 왔다는 게 그만큼 신난다는 뜻이겠죠? 금요일에는 이모티콘의 사용량도 는다고 합니다. 기쁨, 행복, 설렘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평소보다 2.5배나 더 쓰인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좋은 날이 맞는 거겠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왜 주말이 빨리 온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온 게 맞죠. 월요일이 빨간 날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퇴근하고 뭐 하실 거예요? 저녁에는 또 뭐 드실까? 뭐가 됐든 재미있게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다양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금요일 오늘도 잊지 않고 본다방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8240님 콩디 오늘 예쁘고 귀여운 우리 아들의 여섯 번째 생일입니다. 선물 뭐 받고 싶어? 물었더니 손편지라고 답을 하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지금부터 적을 겁니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여섯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어디서 손편지를 배웠을까요? 게임기 사달라고 찾을 법도 한데 손편지 굉장히 6살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늘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이순미님 서울서 대학 다니는 둘째 딸이 집에 오고 있대요. 집에 오고 있어. 어머님이 또 얼마나 신나시겠어. 남편과 셋이 저녁에 치맥하기로 했습니다. 거봐요. 이런 또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분 좋은 불금이에요 하시면서 이순미님 주셨습니다. 아내와 서해바다로 차박을 갑니다. 아내가 요즘 다시 일을 시작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차박도 하고 조개구이도 사줄까 합니다. 아주 낭만 있는 남편님이시네요. 아내 강정은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콩디 하시면서 2016님이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정은님 차박하고 힐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신님 새싹입니다. 출첵한 지 일주일 차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콩디에 오구 그랬죠 들으며 신나는 오후 보내겠습니다. 김용신님 보내셨어요. 새싹이야. 오늘 처음 왔죠? 아 일주일 됐어요. 아무튼 우리 용신님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함께 할게요.

아름다워 윤실 밴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콩디 하셨어요. 마음이죠.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 전에 캠핑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서 라라랜드를 들으며 인사해봅니다. 캠핑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허현식님. 자연 속에서 막걸리 마시며 푹 쉬다 갈게요. 누나 하셨습니다. 좋다. 굉장히 문자만 봐도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자연 속에서 막걸리 마시고 푹 쉬다 오겠다고 우리 현식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힐링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죠. 잘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고 싶다. 윤병현님, 안녕하세요 쿵디님. 대구 시내버스 653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미리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653번 기사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53번을 자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 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 이번의 마음입니다. 딸이 제주로 한 살살이 하러 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그리고 여행을 같이 즐기는 거죠. 모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 이런 마인드 너무 좋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딸 즐겁게 보내고 와 하시면서 어머님이 박미숙

님이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보통 자식들이 어딘가로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런다고 하면 빨리 와, 빨리 와서 뭐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재촉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참 멋있으시네요. 아, 9618님, 콩디는 집에서 산이 보이나요? 보이죠. 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아주 좋습니다. 새소리에 깬다니까요. 저희 동네에는 걷기 참 좋은 산책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콩디의 목소리를 들으며 걷습니다. 해를 피하기에는 나무 그늘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오, 이 길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나무가 햇빛을, 뜨거운 햇빛을 다 가려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9618님이 주신 문자였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로라, 윤상의 한 걸음 더, 이렇게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가라.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노래 지금 배달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빠라바라바라밤. 복잡한 생각 오노, 머리 아픈 생각 오노. 드디어 찾아온 평일의 끝 금요일. 한 주 또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할 시간이에요.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복잡한 생각이 또 머리 아픈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녀 배달부 이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선물로요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을 제가 챙겨왔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아이스라떼 한 잔씩 시원하게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가수 이름과 듣고 싶은 노래 제목만 썰렁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오늘 첫 곡은요. 6078님이 주신 문자예요. 퀵서비스 출첵이요. 잘하셨습니다. 출첵했어. 이뻐 이뻐. 오늘도 라라랜드 잘 듣고 있어요. 공디. 오늘은 거북이의 빙고가 급 듣고 싶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급 듣고 싶으면.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김다희님, 뽀냐니 위로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해.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작업한 일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휴, 아주 그냥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주말에 쉬려고 했는데 출근해서 일하래요. 너무 힘들고 서러워요 하셨습니다. 다희님,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천둥 번개 만나서 아, 앞이 깜깜하고 사면 초과일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굉장히 베테랑이 돼 있을 겁니다. 김다희님 파이팅입니다. 4822님, 콩디 저 소개팅 망한 것 같아요. 망했어? 아유, 왜 또? 주선자인 오빠랑 소개팅 남이랑 셋이 만났는데 주선자가 만취해서 챙기느라 소개팅 상대를 전혀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 배가 산으로 갔어 지금. 헤어지고 연락했는데 답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와요. 바쁜가 보지. 주선자랑 저 사이에 뭐 있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 두루두루 잘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 뭐야, 지금 주인공은 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요즘 사람들 독특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소개팅이 망한 것 같다. 미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그냥 확실하게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 바쁠 수도 있잖아요. 4822님 스스로 또 밀당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현님 콩디 그거 알아요? 올해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길거래요. 벌써 숨 막힌다. 그럼 그건 알아요? 올해는 장마도 길거래. 왜 이래. 시원한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신청하셨고 6070님 뽀니언니 저 오늘 만두 650개 만들었습니다. 완판이 오늘 목표입니다. 힘을 주세요. 여기는 세종입니다. 노래는 코요태의 시련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650개 만두 정성껏 만들었대요. 완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그리고 코요태의 시련. Brave girls.

콩디콩디, 속초에 중앙시장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요. 아, 시장 가서 닭강정도 사 먹고 줄 서서 막걸리 빵도 사왔습니다. 지금 라라랜드 들으면서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맛있겠다. 닭강정이랑 막걸리 빵. 이 막걸리 빵 먹는다고 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부른 오후에요. 전영심님이 문자 또 주셨고 조금래님 안녕하세요. 콩디 처음으로 콩을 깔았습니다. 처음으로 콩을 깔았어.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부탁드립니다. 조금래님이 신청하셨고 박주현님은 콩디 저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내일도 출근이에요. 저녁은 제육볶음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집 가서 집밥 먹고 싶어요. 흑 힘내라고 카라의 점핑 들어주세요. 흑 아 너무 귀엽다 이분 박주현님. 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1378님은요. 오랜만에 고향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추억이 깃든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기분이 묘합니다. 오래된 옛사랑이 떠오르는 오후입니다. 옛사랑이 떠올랐어. 어쩔 거야. 신청곡은 이재성의 그 집 앞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던져주셨고 6152님 신랑이랑 같이 월차를 내고요. 콧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잘하셨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대전에서 강원도로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비비의 밤양갱 가는 길에 와 신청한 노래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9961님은요. 주말에 친구와 하프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신명근 하범석 파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요. SES의 달리기입니다 하셨어요. 하프 마라톤 대회 우리 명근님 그리고 범성님 파이팅입니다. 꼭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1, 2등으로 들어오면 더 좋고 9272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요. 6월에 태권도 1품 심사를 봐요. 매일 열심히 연습 중인데 많이 떨리나 봐요. 서우야 결과가 어떠하든 엄마는 너를 늘 응원해. 서울을 위해 소란에 괜찮아 신청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태권도 일품 심사 봐요. 저 이분도 응원하겠습니다. 9272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비비의 밤양갱 그리고 SES의 달리기 이렇게 두 곡을 또 묶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니 들을 수 없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이번에는 요 분입니다. 8320님, 라디오를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뭐가 생각난지 알아요? 오늘 생일인 게 생각. 오늘 생일이야.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공대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가족들 기념일은 누구보다 잘 챙기면서 왜 제 생일은 자꾸 잊게 될까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 생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번 지나치는데 뭐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생일은 진짜 잊지 않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김주영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콩디. 아우, 암요. 해드려야죠. 남의 편이 퇴근길에 케이크 알아서 사오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프 이름이 김주영님입니다. 어? 우리 와이프랑 이름이, 우리 아내랑 이름이 똑같네? 잠깐만, 오늘 생일, 우리 와이프네? 하시는 분들 오늘 와이프가 케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걸로 하나 사서 집으로 어여어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320님 보내주셨어요. 김주영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고요. 반복된 야근에 눈이 감기는 불금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6시 칼퇴근 예정입니다. 아우 좋겠네요. 저희도 죽겠는데 사장님도 무지 피곤하신가 봐요. 퇴근길에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사우나 가야겠습니다. 8225님 보내주셨어요. 눈이 감기는 불금, 반복되는 야근, 오늘 그래도 칼퇴근 예정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냉면 한 그릇 맛있게 시원하게 들이키시고 사우나도 푹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김장묵님이 신청하신 곡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목소리도 마인드도 참 따뜻한 그런 분입니다. 김영중의 그랬나봐 준비했어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공디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하늘이 엄마라고 해요. 요즘 길가에 예쁘게 핀 장미를 보고 있으면 5월은 참 예쁜 달이구나 싶어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요. 거리에 활짝 핀 예쁜 장미 덕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보게 되네요. 장미를 보다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엔 이유 없이 설레고 작은 일에도 자주 웃곤 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감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지금 라라랜드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콩디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여유 가지면 좋겠어요. 콩디도 한여름 오기 전에 예쁜 꽃 구경 많이 하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꽃처럼 살아보아요. 라라랜드 팬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였습니다. 맞아요. 이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도 작은 일에도 자주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감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흐흐 하셨는데 잊지 않고 작은 일에 꽃 한 송이, 예쁘게 핀 꽃 한 송이 보면서 웃음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꽃길만 한번 걸어보아요.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김미숙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담으시면 됩니다.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2부에도 불금엔 신청곡 퀵 서비스 계속됩니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라떼 20잔 챙겨왔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생각나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편하게, 프리하게 여러분들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9533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콩디, 저희 신랑이 버스 기사거든요. 지금 라라랜드 들으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겁니다. 히히히. 신랑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참 사랑스러운 아내분이십니다. 그쵸? 남편분께서 이렇게 가장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신 걸 알면 얼마나 감동이실까요?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상은의 담다디 신청하셨어요. 퇴근하고 부산 놀러 갑니다. 아우 좋겠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어우 저도 좋습니다. 부러운 걸 어떻게? 6043님이 문자 주셨어요. 부산 사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오래서 가요. 좋다. 마음은 이미 기차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콩디. 또 이 부산에 가면 부산의 멋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껏 느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허미애님, 타방송만 듣다가 오늘 라라랜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어때요? 좋아? 언니 목소리 편하고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저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어우, 압류. 악뮤의 소문의 낙원. 허미애님, 이렇게 또 문자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보람님, 오늘은 왠지 달달한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달달한 노래 신청해 주셨고, 3859님, 불금에는 이 노래죠. 다비치의 파리파리. 빨리빨리 퇴근해서 주말 달릴 겁니다. 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8760님, 아빠네 헌책방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책방 운치 있고 좋은데 저 가끔 가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꽤나 있었는데 요즘 헌책방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슬펐어요. 저는 손님들이 더 보기 편하도록 장르별로 나누는 중입니다. 아빠랑 팥빙수 먹으면서 잠깐 쉬어갑니다. 주말까지 어떻게든 끝낼 겁니다. 되겠죠? 되게 해야죠. 노래는 걸의 아스피린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8760님이 신청하셨어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걸의 아스피린.

5618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34년 만에 독립해 살아본다고 나갔습니다. 콩디.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좋으면서도 울컥한 이 마음은 뭘까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아우, 아들 잘 나갔다. 이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아들 혼자서 잘하겠죠. 암요. 밥은 할 줄 알겠죠. 아우, 요즘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너튜브 보면 금방 하지 않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이래요 하시면서 5618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멀리 마산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0934님이에요. 배달 음식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장에서 라라랜드를 들으며 양팔을 깝니다. 매워서 눈물이 나요. 노래 신청 하나 해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멋진 곡도 이렇게 생각나서 신청해 주셨고 엄마랑 건강검진 받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

쌍디의 왕팬입니다. 어우, 보는 눈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우리 남편분께서. 강영진님이셨는데 지금도 혼자 일하면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을 신랑을 위해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윤현석의 들을 수 없는 독백 신청하셨고 오늘은요 속이 뻥 뚫리는 고음 노래 듣고 싶어요. 뭔가 시원한 노래를 찾고 계십니다. 1102님 그래서 신청합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그리고 2093님 급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급 듣고 싶어졌어. 고3 시절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던 노래인데 사랑에 울고 있던 까까머리가 이제 50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하셨고 7692님 불금이 뭐죠? 내일 혼자 또 출근해야 돼요 콩디. 그러게요. 불금이 뭐죠? 서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도 아주 기가 막힌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띄워드리겠고 이어서 서쪽 하늘 듣겠습니다. 오늘 불금의 신청곡 퀵서비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추출해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매일 듣던 잔소리가 있다. 너 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디 동생이 언니한테 함부로 대들어? 엄마가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이리 와. 이리 와 얼른. 벽 보고 손 주고 서 있어. 언니와 두 살 차이인 나는 어릴 때부터 틈만 나면 언니와 싸웠다. 마흔을 앞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언니한테 좀 보르장머리 없기는 했다.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난 아마 언니한테 똑같이 대들지 않을까 싶다. 아우 진짜 네 성질머리는 대체 누굴 닮았다니? 아니 언니한테 말을 좀 예쁘게 해. 언니가 네 친구냐? 어? 또? 뭐 엄마가 맨날 너한테만 뭐라 그래. 네가 언니한테 못되게 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거 아니야. 가서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얼른 가서 사과해. 엄마한테 혼이 날 때면 나도 한 번씩 생각은 했던 것 같다. 그러게 나는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싸움닭일까? 엄마가 이모와 말다툼하는 걸 보기 전까지 말이다. 아니 왜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아는 척이야. 아우 시끄러. 그만 말해. 언니 나도 다 알아봤다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싸다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 왜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날 좀 믿어. 이모와 3살 차이인 엄마는 이모한테 절대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장보러 시장에 가면 가게 사장님들이 엄마한테 꼭 언니냐고 묻는다. 손님이 언니예요? 아 동생이에요. 아니 말하는 게 꼭 언니인 줄 알고. 어릴 때 싸우면 언니분이 늘 적겠어요. 부하하.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이모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럼 엄마는 또 혼자 씩씩대며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언니인 이모를 잡돌이한다. 언니, 언니는 내가 놀림받으면 좋지. 거기서 아니에요 했어야지 고개를 우아하게 끄덕여.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언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나 이제 언니한테 김치 안 줄 거야. 어? 왜 자꾸 웃지? 나 화난 거 안 보여 언니? 엄마는 오늘도 이모에게 줄 열무김치를 담그며 투덜투덜한다. 엄마의 언니에게 짜증을 한 바가지 내놓고는 나한테는 네 언니한테 잘해! 라며 잔소리를 하신다. 엄마와 이모를 보며 언니와 나의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악뮤의 다이노소 듣고 왔습니다. 라라 가족 최주영님의 이야기로 어떤 가요 꾸며봤습니다. 어머님, 우리 따님에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낯서 빼 닮으셨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티격태격 싸워도 그래도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걸까요? 저는 좋은 향기가 나서 계속해서 웃음이 납니다. 사연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을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코나의 0934님이 신청하신 곡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준비했어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저는 이렇게 끝나갈 때쯤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이 하나하나 사님, 뽀니 언니, 저 주말에 중딩 아들 친구네랑 가평으로 여행 갑니다. 좋겠습니다. 가평 좋죠. 엄마 아빠들 나이가 같아서 오 케미가 엄청 나겠는데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따 장 보러 갈 건데 벌써부터 신납니다. 장도 같이 보러 가시나 봐요. 얼마나 신날까. 쭈네 윤네 가족 신나게 놀다 옵시다. 미리 기분 좀 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곡들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사님, 가평에 가셔서 삼겹살도 많이 맛있게 구워 드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257님, 나른한 오후 이 시간 핸드들이 무릎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를 듣는 애청자 남희정입니다. 나른한 오후죠. 그렇죠? 이럴 때 또 카페인 꼭 필요합니다. 257님. 또 흔적 남겨주셨고 한여름 되기 전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겠죠. 왜요? 맘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죠.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질러보시면 어때요? 김현주님. 오늘은 신나는 노래가 무조건 듣고 싶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에 좋은 곡들 많이 흘렀는데 함께 하시면서 스트레스 좀 많이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정귀남님이 문자 주셨고 더운 날씨에 안동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0370님 보내주셨고 고2 딸내미 픽업 가는 길이에요 콩디 하시면서 황은희님도 문자 주셨고 뽀니 언니 차가 너무 막혀요. 조수석에서 졸았더니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너무 막히고 어깨는 아프고 2335님이 보내셨고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 참관하고 시원한 바다 보러 출발합니다. 대천 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8091님 아주 개운하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이는 마법 같은 노래들이 라라랜드에 잔뜩 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이성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1117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용수님도 5월이면 괜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첫사랑일까? 아마도 maybe 그렇겠죠? 김용수님도 라라랜드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정미조의 귀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또 감동스러운 사랑스러운 우리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눈썹도 빼어놓고 가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발 지도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기를 기원한다, 축복의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홀가분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마음이 거추장스러운 것에서 벗어나 가볍고 편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홀가분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소에 우리 마음이 홀가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해야 할 일, 지니고 있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려도 좋은 주말 아닌가요? 깃털처럼 가볍게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부민입니다.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노래였죠. 트래블링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어떤 계획 있으세요? 무거웠던 일상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요. 뭘 하시든 가볍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알이로샤께서 H로그 나는 그대 보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반가워요. 자주 좀 오세요.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행복 가득 채우러 왔습니다. 반가워요 하셨어요. 그래요. 행복을 가득 채워드려야겠죠. 노래로 채워드리겠습니다. 네컬의 A Little Peace, 랜디 반 워머의 노래예요.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니콜의 A Little Peace,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듣고 왔습니다. 시태마다 콘서트 무대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노래를 들려주는 공간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감정을 연출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데이비드 보위가 있었어요. Pops Today. 1987년 오늘은 음악과 패션,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명한 글램록의 아이콘이죠. 데이비드 보위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팝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했던 월드 투어인 글래스 스파이더 투어를 시작한 날입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비주얼 아트의 선구자였다고도 할 수 있죠. 이 글래스 스파이더 투어는 그 결정판이었어요. 약 18m에 달하는 거대한 거미 모양의 세트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로 장비를 옮기는 데만 대형 트럭 43대가 동원됐고요. 무게는 무려 36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이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적인 퍼포먼스와 현대 무용까지 결합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전율을 선사했다고 하던데요. 훗날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가 펼친 퍼포먼스들이 대부분 데이비드 보위의 이런 무대 연출에서 큰 영감을 받았던 거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 들어봐야겠죠. 글래스 스파이더 투어의 열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Let's Dance 하고요. Let's Dance와 같은 앨범에 실린 형제 같은 곡이죠. More Than Love.

가사를 입혀 다시 부른 노래를 번안곡이라고 하죠. 매주 토요일엔 그 번안곡과 원곡을 나란히 들어보면서 그 노래들을 흥얼거렸던 옛날을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는 꽃이죠. 장미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무엇보다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었던 여성 듀오 마니걸스가 두 곡의 장미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중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빨간 장미고요. 원곡인 바카라의 Sorry I'm a Lady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여성 듀오 바카라는 1970년대 유럽 디스코 열풍을 대표했던 팀 중에 하나죠. 그들의 대표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Sorry I'm a Lady는요. 도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와 함께 바카라 특유의 관능적인 디스코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곡으로 70년대 후반의 클럽 문화를 상징하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파격적인 패션과 세련된 안무로 사랑받았던 쌍둥이 자매 듀오 마니걸스가 빨간 장미라는 제목으로 번안했어요. 두 곡 나란히 들어볼까요? 먼저 번안곡인 마니걸스의 빨간 장미부터 들으시고요. 원곡인 바카라의 Sorry, I'm a Lady 이어드리죠.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특선. 방금 들으신 곡은 바카라의 Sorry I'm a Lady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이 곡의 번안곡인 바니걸스의 빨간 장미였습니다. 바니걸스는 장미를 좋아했던 걸까요? 빨간 장미와 더불어 또 한 곡의 장미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검은 장미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원곡인 질리오라 칭게트의 라 로자네라. 이 곡 역시 해석하면 검은 장미예요. 먼저 원곡을 부른 질리오라 칭게트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논 호레타로 우승을 해 우리에게 친숙한 이탈리아 가수죠. 그녀가 부른 라 로자네라는 검은 장미라는 제목에서 풍기듯이 이탈리아 특유의 서정성과 애수를 담은 곡이에요. 이 곡을 바니걸스가 빨간 장미에서도 그랬듯이 원곡의 멜로디는 살리면서도 당시 한국 대중가요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를 가미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곡이 조금 더 몽환적이고 우아한 느낌이라면 바니걸스의 검은 장미는 원곡의 비장미를 덜어내고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경쾌한 고고 리듬을 입혀 훨씬 밝은 느낌이에요. 듣고 비교해서 들어봐야겠죠? 바니걸스의 검은 장미, 질리오라 칭게티, 라 로자네라.

파니 걸스의 검은 장미, 질리오라 칭게티의 라 로자나라 듣고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남성 보컬 그룹들의 하모니가 팝 음악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였죠.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로 그런 90년대 R&B 보컬 그룹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All for One의 So Much in Love 하고요. Boyz II Men의 On Bended Knee 들려드리죠.

All for One, So Much in Love, Boyz II Men의 Unbandedly 들어봤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러시아 출신의 가수로 동유럽 특유의 서정성과 짙은 감성을 담은 노래들로 사랑받았던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노래 가운데 나 홀로 길을 가네 하고요. 역시 러시아의 남성 3인조 보컬 그룹으로 장중한 하모니를 들려주는 팀이에요. 트리오 랄렉트의 노래 이어드리죠. 후회하지도 부르지도 울지도 않으리.

스바틀라나는 나홀로 길 가네 하고요. 트리오 럴렉트의 후회하지도 부르지도 울지도 않으리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사해지고 밝아지는데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에는 그런 이웃들의 마음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카멜의 롱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FM입니다. KBS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요즘 핫한 아사이볼? 아니면 시원한 수박 주스? 맛있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취향 따라 기분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다양하잖아요. 오늘 같은 주말엔 복잡한 생각은 잠깐 밀어두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과 달달하게 당춘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마 기분이 말랑말랑 한결 나아질걸요?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박정현의 달아요였습니다. 여름에만 접할 수 있는 여름에 꼭 찾게 되는 여름 간식들

0: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수박과 관련된 간식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올해 여름이 조금 빨리 찾아왔잖아요. 빨리 더워지다 보니까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만큼 수박을 사랑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여름만 되면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어지고, 특히 수박 주스 있잖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또 그 아사이 볼이라고 들어보셨죠?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아사이 베리를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각종 과일들, 뭐 그래놀라 이런 것들 뿌려 먹는 간식인데, 아, 아사이볼에 빠졌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아사이볼 너무 비싸요. 아사이볼 너무 비싸고, 조금 이렇게 토핑을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요, 여러분. 아사이볼에 땅콩버터를 넣고, 그 다음에 그릭요거트도 넣어야 되고, 치아시드도 넣고, 딸기도 넣고 블루베리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18,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완전 무슨 한 끼에 18,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 먹는 여름 간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빙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또 먹는 얘기하니까 길어지네요. 아, 빙수도 요즘에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빙수 좋아하세요? 저는 팥빙수가 좋아요. 옛날에는 망고빙수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우리 고유의 뭔가 팥, 그 클래식이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팥이 그렇게 좋아요. 팥죽, 뭐 팥빙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 아무튼 여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여름 간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원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드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 간식들 좋아하시는지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0: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우효 민들레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이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3796님, 안녕하세요. 새벽 제주 바람은 아직 쌀쌀합니다. 상쾌한 아침 방송 들으면서 성산 일출봉 해변 걷고 있어요.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걸을 때 발이 푹푹 빠지는 것도 재밌고 그야말로 상쾌한 아침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제주도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3796님 문자 보니까 진짜 더 미치겠네요, 정말. 제주도 지금 너무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전 제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면 제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진짜 너무너무 매력이, 제주도가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바다 색깔도 너무 다르고, 성산 일출봉 너무 좋죠. 그리고 아, 자연도 좋고, 그냥 훅 떠나고 싶은, 요즘에 이렇게 사진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드네요.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 가신 거예요? 궁금합니다. 아침 상쾌하게 잘 시작하시고요. 제주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0368님께서는요. 햄디님 모처럼 쉬어요. 오늘은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너무 좋죠. 모처럼 쉬는 날, 서점 가셔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하루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하시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태연의 노래인데요. Letter to Myself 그리고 비비의 밤양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마다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19위 멜로망스의 선물로 시작합니다. 2017년에 나온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요즘에도 축가로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2018년 5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5위는요, 청하의 롤러코스터였어요. 청하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기억이 너와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14위는 아이들의 데뷔곡 라타타였습니다. 아이들의 리더 전소연 씨가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10위는 마마무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별이 빛나는 밤이 차지했습니다. 라틴풍의 이국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7450님께서요. 햄디 오고 나서 쿨FM은 5시부터 여자 조정식과 함께하는 느낌이어서 9시까지는 완전 짱짱하게 일할 수 있는 파워타임이에요. 새벽 5시부터 신나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선곡도 모두 취접니다. 햄디를 보면 식디의 꾸준한 모습과 업된 톤, 흥이 느껴져서 왠지 식디처럼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저희 동일 여고 학생들에게도 햄디 방송을 홍보하면서 아침을 일찍 시작하자 얘기했습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해요. 와, 진짜 이렇게 또 우리 7450님께서 극찬을, 여자 조정식. 오,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렇게 흥이 많았나요? 여러분? 아유, 아직 이제 우리 식디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저는 선배님 보면서 항상 와,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식디는 제가 알기로는 그 MBTI가 내향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런 흥이 날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과찬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쭉쭉 우리 쿨FM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일 여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동일 여고 학생들도 공부 잘 하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5시부터 일어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건강하게 우리 학창시절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유, 또 이렇게 칭찬은 햄디를 춤추게 한다. 전 칭찬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7450님. 노래 듣고 올게요. 이영지, 도경수가 함께 부른 스몰걸.

0: 이영지 도경수의 노래 스몰걸 듣고 오셨습니다. 김혜준님께서요. 제가 컵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외국 컵라면도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해외 직구까지 잔뜩 했어요. 서랍장 하나가 컵라면으로 가득 채워진 걸 보니 뿌듯합니다. 물론 제 통장은 뿌듯하지 않지만요.
1: 진짜요? 뭐 좋아하세요? 컵라면?
0: 제가 이제 유학생활 때 돈이 없으니까 컵라면으로 진짜 끼니를 많이 때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컵라면 꽤나 아는데? 해외 컵라면? 왠지 일본 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해외 컵라면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태국 라면이었는데 똠얌꿍 라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무슨 약간 샴푸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맛이야 했는데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 매운 치즈 라면이라고 있거든요. 컵라면 중에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불땡 볶음면. 아 정말 정말 그 매운 라면 아시죠? 그거는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땡 볶음면 오리지널도 맛있지만 탕면 있어요. 탕면. 불땡 볶음면 탕면. 아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컵라면 진짜 좋죠. 혜준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실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지금 듣고 계시다면 문자로 슬쩍 저한테만 공유해주세요. 네, 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저희는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화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다시 복습해볼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오, 특히 이 두 번째 미션 문장, 세 번째 미션 문장 잘 만들고 계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조니 스팀슨의 2021년 곡 Butterflies라는 곡입니다. 비유적으로 나타냈겠죠? 이제 가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셨다면 미션 문장 찾아내셨을 거예요. I guess I'm going through a phase 라고 했습니다. Go through a phase. 어떤 시기를 겪다라는 표현인데요. 특히 phase에 해당하는 철자는 phase였어요. Go through a phase. 나는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 guess I'm going through a tough phase. 예, 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 이 tough phase라고도 묘사를 많이 하죠. I'm feeling kind of low 라고 했어요. 기분이 어떻다는 거죠? 좀 가라앉아 있어요 라는 거니까 기분이 좀 우울하네요 라는 뜻이겠죠. I never leave the house, but I'm not home. 나는 결코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But I'm not home. 근데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나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Can't tell if I'm awake or living in a dream. 내가 지금 if I'm awake 깨어 있는 건지 or living in a dream 아니면 꿈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Can't tell 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A caterpillar, 예, 갑자기 애벌레가 등장했죠.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래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면 개울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애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개울물을 따라서 쭉쭉 떠내려가는 애벌레와도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겠죠. I feel like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런 문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 just wanna fly away. 나는 그냥 날아가고 싶어요. But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꽤 긴 문장이긴 했는데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내가 땅에서 내 발을 get my feet up 네, 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Off the ground. 땅에서부터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날아오르지 못하겠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서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모든 게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에요. 해석되시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아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Maybe we're just butterflies, butterflies.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Going through a chrysalis. 그래요. 번데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는 가사입니다. Maybe we're just butterflies going through a chrysal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이 문장이에요. 미션 문장이.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Don't you ever wonder why? 궁금한 적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Maybe there is a cocoon around the world. 어쩌면 세상 자체가 지금 번데기 상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계속 열거를 하고 있어요. And we're all dying just to break through. 우린 모두 break through 하려고, 깨고 나오려고 we're all dying, 애쓰고 있죠 라는 뜻으로 여기서 dying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애쓰고 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Cause we'll be butterflies, butterflies, brand new.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비가 될 거니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My consciousness is

Oh, my consciousness. 내 의식은 is just a state of mind래요.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이래요. 아, 내 의식은 그저 하나의 상태일 뿐이에요. 생각의 하나의 상태일 뿐이에요. I meditate. 명상을 한다라는 단어가 들렸죠? To metamorphosize. 나는 변화를 위해 명상하죠. 굉장히 고급 어휘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I meditate to metamorphosize. 변화를 위해 명상을 하죠. I need a change. 나는 변화가 필요했고 I shifted paradigms. 인식체계, paradigm을 완전히 바꿨어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Go to Hawaii. 하와이라는 단어 들렸죠? 하와이로 가서 get a whole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Get a new life. I want to start over.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Cause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자, 이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이 중에 a second wind라는 부분은요. 다시 생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I feel the breeze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분 좋은 기운을 느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아요. I feel the breeze just like a second wind. 마치 다시 생긴 힘처럼 새로운 기운을 느끼니까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Underneath my wings and I'm alive again. 내 날개 아래에서 Underneath my wings and I'm alive again. 나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라고도 이어졌죠.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미션 문장을 들으셨을 겁니다.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나는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I'm이라는 게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Through a new lens라는 게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라고 의역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장이 뭐라고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좋겠죠. 이처럼 우리가 팝송을 통해서 아주 유용한 구, 단어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볼까요? Johnny Simpson의 Butterflies.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기억나시나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My world is upside down.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Everything feels out of control. 네,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상당히 긴 문장이긴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네, 포기하지 마시고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잘하셨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to us?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는 대체 문장도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말은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맞아요. I've got a new perspective on everything. 이 문장도 가능하겠죠? 모든 걸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와우, 즐겁게 연습도 열심히 해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리뷰 타임은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꿍스꿍스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난임 선정 이어듣기 쿵룰 짝꿍 노래들을 들려드립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맛집, 환상의 짝꿍 노래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들 이어들으면 꿀맛이다!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짝꿍 레시피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278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주식창이 다 파래요. 남들은 빨갛다는데 왜 저는 파랗죠? 빨간 숫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현아 빨개요. 레드벨벳 빨간맛 제발 올라라 올라. 아유, 아주 그냥 이 0278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선곡들인데요. 아유, 근데 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오를 때가 있고 오르다 보면 내릴 때가 있어요. 주식은요, 저도 물론 잘 못하지만요, 그렇대요. 그냥 좀 내려놓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또 오른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르겠죠? 오를 겁니다. 오르길 기원하면서 0278님의 짝꿍 노래 현아 빨개요 레드벨벳 빨간맛 들려드립니다.

0: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912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 너무 싫어 걸 이에요. 덥고 찝찝하고 끈적이는 여름날에는 겨울 노래를 틀어주는 게 인지상정. 뉴진스 디토 라이즈 러브 119 신청합니다.
1: 오 맞아, 이 노래들 진짜 들으면 왠지 겨울 느낌 나는 그런 노래잖아요.
0: 오, 이 노래들 들으면서 덥고 찝찝한 여름 잘 견뎌봅시다. 9120님의 짝꿍송 들려드릴게요. 뉴진스 디토 라이즈 러브 119.

다비치의 화이트까지 겨울 느낌 제대로 나는 노래들 듣고 오셨습니다. 꽁스꽁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어듣기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짝꿍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사연 주말 얘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최지은님 여름이 오긴 왔나봐요. 하수구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저희 집은 부엌 싱크대에서 유독 심하게 나요. 요즘 고체 탈취제 좋은 거 많다던데 하나 구입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살 게 많은 걸까요? 그쵸. 저도 지금은 본가 있으니까 사실 너무 철없어 보이긴 한데 집안일에서 살짝 멀어져 있는 상태지만 제가 자취를 할 때는 뭘 그렇게 살 게 많은지 뭐 이 부엌 싱크대뿐만 아니라 화장실 세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물때 제거 뭐 변기 그 다음에 뭐 창틀에 먼지 진짜 저는 그 거기를 가는 걸 글쎄 왜 좋아했어요. 그 싸게 살 수 있는 다이땡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하면은 사다 보면은 꽤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고체 탈취제도 아마 거기에 잘 뒤져보시면 이게 특히 여름에 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 청소할 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왠지 빨래도 더 많이 돌리니까 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래할 때 세제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참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냄새 안 나게 유지하고 좀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 고마워. 아유 또 나도 집안일에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걸.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한 달 전부터 미루고 미루던 대청소 날이니까. 일단 계획은 꽤 그럴싸하다. 나의 보물 1호 피규어에 쌓인 먼지도 먼지털이로 싹 쓸어주고, 시커매진 창틀도 깔끔하게 닦고, 뽀송뽀송 여름 이불도 꺼내놓을 거다. 약간 걱정되는 게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화장실 청소. 구석구석 자리 잡은 핑크색 물때를 깨끗하게 벗겨내야 하는데, 급격히 떨어진 체력 이슈로 늘 완벽히 해내지 못했었다. 오늘만큼은 기필코 지긋지긋한 물때들과 작별을 기원하며 누구보다 야무진 주말을 보내야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0: 블루 파프리카 청소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8652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청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아유 근데 핑크색이 될 정도면은 꽤나 오래 청소를 안 하셨나 본데요. 핑크색 물때를 볼 정도면은 약간 오래 방치하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청소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바쁘면은 그럴 수 있죠. 한 달 전부터 이제 대청소를 미루고 미뤄오셨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청소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그 혼자 살 때 그래도 그러니까 피곤해도 그 조금씩 이제 해놓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청소하다가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더럽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너무 밀어두면요. 특히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진짜 제일 싫은데 평소에 조금 물도 잘 닦아놓고 이게 물때가 낄 것 같으면은 청소도 하고 네, 그러면 좋더라고요. 아마도 오늘이 참 긴 하루가 되실 것 같은 우리 8652님.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청소 파이팅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실라!

0: 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느라 그동안 불편이 많으셨을 텐데요. 경의선이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북상주 부근이 사고 때문에 극심한 정체입니다. 북상주 나들목을 1km 정도 지나서 화물차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일시적인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 개 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2km 구간 정체가 무척 극심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서충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이고요. 월룡 분계점에서 하월곡 램프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여기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Let me be the one. 널 사랑하니까 작은 일에 투정 부려도 너를 감싸 안을래. 라떼 향기처럼. 하루에가 너무 짧아 너와 함께면. You stay forevermore.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내 곁에 You stay. 윤건의 라떼처럼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윽한 향기 가득한 아침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윤건의 라떼처럼 친정간 금자씨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우리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친정 가셔서 커피 한잔 지금 하고 계시려나요? 우리 아침 들으시면서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찬 2시간 함께해 주세요. 토요일 1부에서 그때 뭐 들었어?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추억과 함께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고요. 2부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 같이 상상해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절 기억나세요? 그때 뭐 들었어? 오늘은 안계영님 선곡이에요. 학창시절 교실에서 몰래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행운의 편지. 쉬는 시간만 되면 누군가의 책상 서랍 속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 편지를 7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져 친한 친구와 함께 그 편지를 또박또박 베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땐 참 진지했네요. 베꼈으면서도 그런 상황이 어이없어서 같이 떠들썩하게 웃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행운의 편지 첫 문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왔다고 시작하잖아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영국인지 모르겠어요. 바다 건너 온 것이 더 멀리 고생스럽게 왔다는 느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데도 안 보내면 그 찜찜한 그 기분 정말 행운의 편지에 대한 추억은 아마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선 그게 톡으로 돌던데 말이에요. 행운의 편지와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안계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들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여행스케치의 국민학교 동창회 가는 길,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때 뭐 들었어? 안개영님 선곡으로 강병철과 삼태기의 행운을 드립니다. 여행 스케치의 국민학교 동창회 가는 길,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셨습니다. 안개영님에게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때 뭐 들었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사회 초년생 시절 즐겨 들었던 음악들, 지금 들으면 아련해지는 추억의 음악들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그때 뭐 들었어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방송 중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뽑힌 분들에겐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3곡 이상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입니다.

더피의 Mercy 9099님 신청곡 우리 아침 1부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습니다. 8406님 항상 어느 때건 편안한 친구가 되어주는 라디오에 감사해요 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또 임양숙님 가게 오픈 3시간 전부터 재료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임양숙님도 라디오가 친구신 거죠? 0545님 수국을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지가 깻잎인 줄 아는지 입만 무성하고 꽃이 안 펴요. 어떻게 해야 꽃을 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수국 이파리가 깻잎 같아가지고 아마 깻잎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이. 근데 잎이 너무 많으면 그 꽃눈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잎으로 가버려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네. 우아조의 식집사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수국 꽃을 좀잘볼수 있나요? 방법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545님 도전 잘 하셔서 꽃꼭 보시고 그 활짝 피워낸 꽃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5239님, 제빵사 딸과 빵집을 하고 있어요. 갓 나온 소금빵입니다. 경아님 빵 드시러 오세요. 하고 아, 어디예요? 어딘가요? 가보고 싶네요. 사진을 보니까 유리창 너머에 앞에 초등학교가 있네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빵집을 들어갈 때 제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저 소금빵 너무 좋아하는데 갓 나온 그 소금빵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근데 그 빵집 내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따님과 5239님이 BTS 팬이신가요? 이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제 눈에는 BTS로 추정이 되는 아이돌 굿즈가 매장에 쫙 진열이 돼 있네요. 덕질도 하시고 빵도 판매하시고 아주 좋은데요. 장숙자님, 아침 준비하면서 청취하는데 음악에 녹아 스며드네요.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저희 준비한 노래 녹아버리시면 어쩌지? 5145님 신청곡 들을게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또 0774님 신청곡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김두래님의 신청곡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까지 같이 들어요.

빛과 소금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들으셨습니다. 정상우님이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아침에 너무 상쾌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좋은 만남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다른 세상의 문을 여셨군요.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그 넘쳐나는 사랑 우아조이도 계속 전해주세요. 최성미님, 라면에 꽃게 넣고 끓였는데 정말 국물이 끝내줬어요. 또 먹고 싶네요. 꽃게 넣은 국물은 말해 못해요. 천연 MSG인데. 오늘 또 주말에 꽃게 넣고 라면? 메뉴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0299님, 이제 슬슬 감이 뿅 하고 나타날 건가 봐요. 바닥에 떨어진 감꼭지같이 생긴 거 보고 위를 쳐다보니 감나무가 슬슬 감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감꽃이 이렇게 생겼나요? 저 처음 봤어요. 정말 감꼭지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하얀색이네요. 참 소담하고 귀엽다. 사진 감사합니다. 0299님. 김승환님, 2년 전까지는 엄청 열심히 헬스를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운동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네요. 그런데 예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가입 이벤트 문자를 받고 고민이 되더군요. 다시 시작할까 말까. 이건 흔들리고 계신다는 건 하시는 쪽일 것 같은데, 하시던 거라서 작정하시면 금방 운동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운동도 정말 습관이라서 한번 그 시간을 안 내기 시작하면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평생 운동을 안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또 운동을 하려면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김승환님은 예전에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조금만 신경 쓰시면 운동하실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307님, 50대 중반입니다. 그냥 잘 살아왔다고 응원해 주세요. 그냥요 하셨네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끔 신기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임현웅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그리고 박다니님 신청곡입니다. 카라의 점핑.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이게 좋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10: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짬보님이 신청해 주신 One More Chance의 카페에 앉아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나흘 만인데요.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아울러 KTX와 일반 열차도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차량 점검을 마치지 않은 열차가 일부 남아있어서요. 완전 정상화는 내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 쪽의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망향 휴게소 부근에서 천안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순산터널 부근에서 지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소통은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에서 서정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7: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샤키라의 Try Everything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해리가 마법 주문을 외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마법 같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우리 유니버스.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일이 있어 도착한 종합병원. 의뢰하는 검사고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할 리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병원에 들어선다. 커다란 건물이 여러 개 붙어있는 병원이라 어느 건물, 몇 층으로 가야 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사람들이 가득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복도가 맞는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걷는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 키오스크에 예약번호를 넣어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바깥 대기 의자에 털썩 앉는다. 이미 적잖이 진이 빠져서 축 늘어진 채 모니터에 떠 있는 대기자들 이름을 무심히 보다가 이름에서 지워져 있는 한 글자가 뭘까 상상을 해본다. 그나저나 병원에만 오면 드는 생각. 아픈 사람 참 많다. 여기 다 모인 것 같네.

예약을 했지만 꽤나 기다려서 진료를 본다. 이번에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긴장이 풀려 밝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선다. 수납을 하고 받은 서류와 영수증과 처방전까지 종이 여러 장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병원 밖으로 나와 약국으로 향한다. 종합병원 앞에 약국은 또 왜 이리 많은지 어디로 갈까 결정하기까지 잠시 고민하다가 간판이 가장 큰 약국에 들어가 처방전을 내민다. 약사도 많고 손님은 더 많은 대형 약국에서 또다시 기다리기 시작. 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처방전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새삼 또 놀란다. 아픈 사람 참 많다.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곳, 종합병원에서.

우리 유니버스, 오늘은 종합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지만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병원 찾을 일이 종종 있죠. 우아조이도 검진받으러 큰 병원 가시는 길에 사연 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아침 들으면서 불안함 달래시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 유니버스에서 들은 곡은 자우림의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오세요. 그리고 드라마 종합병원 주제가였죠.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 진주의 난 괜찮아, 조지 마이클의 힐 더 페인,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였습니다.

정은영님의 신청곡 신성우의 서시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유지영님 큰일입니다. 8년 동안 저의 매일을 함께 해주던 라디오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나 봐요. 수리를 해보려 해도 오래돼서 부품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신혼 때부터 쓰던 것들이 하나 둘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상 함께 하던 그런 물건들은 정말 뭐랄까요, 이제 살아있는 생물 같다고 해야 하나? 마음이 실려가지고 그쵸, 굉장히 아쉽고 그렇긴 한데 또 다른 라디오를 들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콩으로 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6540님 안녕하세요. 온 천지가 노랑색 금계곡으로 물들고 있네요. 사진으로나마 즐기셔요 하고 보내주신 사진을 봤는데 와, 여기 어딘가요? 산 아래를 빙 두른 비탈길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거기 전체가 금계곡인데 오,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저 끝까지 사진에 다 담기지가 않네요. 와, 장관인데요. 감사합니다, 사진. 김둘립님, 주말인데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늘 그렇듯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네요. 그놈의 아침밥은 휴무도 없어요. 모닝커피 마시면서 아침밥 스타트 해야겠어요 하셨어요. 파이팅입니다. 주말에 김둘림님. 1441님 신청곡 함께 듣죠.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익수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혜라님 신청곡이었어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장수원님, 노래방 가자고 했더니 딸이랑 남편이 술 먹어야 가는 곳이래요. 아하, 음주가무에 능하신 분이신가 봐요. 이성호님, 예전에 마눌님이 동그란 수세미를 직접 떠서 아는 분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귀에 대더니만 귀마개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실로 뜬 데다가 사이즈가 정말 딱 그만한데요. 뭐 까칠한 실만 아니면 귀마개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선아님, 핸드폰 액정 깨졌는데 사진 백업하면서 추억 정리했어요. 액정 깨졌을 땐 속상했는데 덕분에 정리한 건 이득. 오, 이것이 바로 럭키비키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핸드폰이 이렇게 새로운 걸 바꿀 때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의 정보를 너무 쉽게 옮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통째로 옮기기만 하고 뭔가 정리를 안 해서 기껏 찍어놓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할 때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양은 엄청 많고. 아, 이거 언젠가 정말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4265님. 아버지가 키운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가 나왔어요. 검정 병아리, 흰 병아리, 노랑 병아리, 회색 병아리 골고루 알을 끼고 나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것도 정말 편견이네요. 저는 병아리는 노랑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토종 닭의 병아리는 이렇게 다양한 색이 나오는군요. 이걸 직접 보고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른 떠올리지를 못했는데 아, 정말 예쁜데요? 사진 감사합니다. 이보경님, 별일이 없음에도 불안해지는 날 왠지 이유 없이 기운이 다운되네요. 우울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매일 나아지고 있다고. 약을 드시고 치료에 임하고 계시니 나아지고 계시겠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애쓰고 계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세요.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어떤 마음의 힘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많이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고요. 박상우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성현관님, 딸과 손주와 같이 카라반 여행했는데 좋았어요. 수영하다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좋아요. 이쁜 딸 덕분에 고맙다 하셨네요. 아, 따님이 계획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행 가셨나 봐요. 3대가. 아,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어요. 수영을 하기에 지금 괜찮나요? 오, 이제 아마 여름 닥쳐오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영하면서 카라반 여행도 즐기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여행도 하시겠죠? 오늘 끝곡으로 9024님이 신청하신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부터 볼게요.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경기권을 수월하게 지나섭니다. 북천안 부근부터 긴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천안호도 휴게소 쪽으로 23km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수산터널 부근에서 지체고요.

0: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13km 구간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근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호법 분기점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식구들 모두 잠들었을 때 가만히 일어나면 그때부터 아침의 소리를 혼자 듣게 되는데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새벽 배송 물건이 현관 앞에 툭 하고 놓여지는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그리워지는 게 예전에 사각사각하고 빗자루로 마당 쓸던 소리예요. 요즘 청소기 소리들이 조용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요란스럽고 시끄러운데요. 예전에 아침마다 쌀이 빗자루 하나 들고서 마당과 대문 앞을 쓸던 소리는 정말 참하고 좋았어요. 사각사각 소리 나도록 한 주 동안의 피로를 차분하게 쓸어내면서 함께 하시죠.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